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24일.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8월 24일이라고 해버렸죠? 이게 아닌데 왜 8월 21일 금요일 뭔가 이상한데 뭐 제가 뭘 잘못했나? 잠깐 생각하느라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방송이 뭐 어졌나?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손이 다 떨리네요. 뭐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 나를 뭐 억지로 뭘 한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글쎄 같이 날 세워서 막 힘주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게 이게 나의 현실이라면 좀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스텝이 조금은 수월해질 거예요. 빈 바구니에 물건 채워넣는 것처럼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만큼 약간 리셋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원불교가 새 종교로서 법계의 인증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법인절인데요. 인증을 얻은 것에 대한 경축도 하고 또 동시에 원불교의 창립 정신인 중생제도 사업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뭔가가 빠르게 변하고 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많잖아요. 눈앞에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없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 공부가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려움은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우선순위로 챙겨야 할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순간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세상이 나를 뭐 억지로 요즘 어쩐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나 노래둘 월수금 참여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미리 받아서 제가 다듬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라 방송 중에 짧게 주시는 그러니까 추억 사연이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노래도 막 세 곡, 네 곡 골라서 주셔요. 근데 이게 좀 짧아서 그렇게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순 없고 미리 주시면 여유롭게 주시면 제가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두 곡 이상 골라주시면 돼요. 놓쳐주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사면은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최용준의 갈채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자신에게 심각한 완벽주의 성향이 있음을 인정한 여성 기업가 쉐릴 샌드버그가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완벽이 곧 적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도 상사도 동료도 아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완벽주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이다. 이제 우리에겐 선택이 남았다. 전처럼 완벽하지만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속에서 살거나 몸을 움직여 핵심 목표를 찾은 다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해 일을 시작하거나 때로는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음을 받아들이되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자.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업무를 분담해 단계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나갈 때 비로소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풍경에 다시 시작해 들었습니다. 마음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류시안 원영경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하게 더 나은 내가 되는 법을 알려준대요. 생각을 바꾸고 세상까지 바꾸는 마법, 그게 바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학이라는 마법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 습관으로 조급함은 내려놓고 마음을 곱게 빗질을 해보라고 표현합니다. 빗질을 잘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이해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완벽만을 추구하다가 지쳐본 적 있으시죠? 완벽해야 돼. 강박이죠, 강박. 이 또한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치유해볼 일이겠습니다. 완벽한 것도 좋지만 그 완벽해야 돼라는 강박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중간에 조금 뭐 약간 글쎄요, 궤도를 이탈하게 되더라도 혹은 끝까지 뭐 못 가더라도 제일 좋은 건 시행착오를 겪고 우여곡절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일단 완주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이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가다 보면 또 지혜가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가족 함께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권수현님 신청곡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우리 570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지금 나오는 노래 두 곡이 드라마 주제곡이죠? 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두 곡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최영준의 갈채 이거 듣고 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어느 회사인지도 정확하게 방송사를 또 적어주셨던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이 폴리스 드라마 폴리스 주제가였고 최영준의 갈채는 갈채 주제가였고 공교롭게도 또 방금 전해드린 2부 첫 곡도 예, M사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 장현철의 노래였습니다. 자, 어제였군요. 예, 그 로터리 사건 때문에 우리 현동수님이 어제 트랙터 로터리 한 바칩니다라고 사진을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진짜 아 뭐랄까 정말 밭에다가 이런 표현이 맞나 싶지만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예, 트랙터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애쓰셨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그겁니다라고 확실하게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도강택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신복수님 그래요. 아니 신복수님은 매일 만나는데 신기하게도 매일 금요일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아, 왜 조용히 인사를 해요? 크게 인사하셔도 되죠. 독수리님, 반갑습니다. 독수리님은 내일 휴무라서 마지막으로 코스 모의고사로 현장 가서, 그 마라톤, 예, 마라톤 할 거라서 대회 앞두고 있거든요. 10km 도전해 보신대요. 그러면 대회 나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실전 연습처럼도 그렇게 막 하시나요? 아니면 늘 하는 게 실전 연습하고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 코스를 가볼 수 있다면 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파이팅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꾸리님도 오셨는데 꾸리님은 또 매일매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실 거고요. 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응원하고 같이 하고 힘내고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수현님 아까 참 그 얘기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운전을 하실 거라서 출발 전에 미리 인사 남겨야 하시면서 걸어서 하늘까지 신청을 하셨거든요. 지금쯤이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귀로 듣고 계시겠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너무 센스 있으시죠? 출발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곧 출발할 건데 이 노래 부탁해요. 근데 가끔 저희 이제 출발할 건데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코너 있고 이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 집에 왔어요. 이런 문자도 도착합니다. 자,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준비했고요.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까지 두 곡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180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효선님이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이래놓고 대충 따져보면 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또 놓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김선숙님, 옥상에 올라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잠자리가 날아다녀요. 진짜요? 평화로운 아침이네요. 어젯밤엔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한동안은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랑 알타리도 파종해야 하는데. 이 문자 안에 예,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차 한잔 마시는 풍경과 잠자리가 날아다닌다는 얘기에 진짜 가을이 왔나? 막 이런 또 생각을 잠시 하다가 간밤에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잤

다른 얘기와 이제 무랑 알타리 파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 선생님의 전개는 항상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하시고 어떻게든 이 즈음에 잠시 휴식을 이렇게 커피 타임을 좀 갖는 거 그것도 너무 좋고요. 저도 감사하지만 좀 쉬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창현님, 오늘도 영덕에서 네 일하면서 잘 듣습니다. 팝도 된다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팝 된다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타미 와인의 스탠바이 유 맨 전해드려요.

태미 와이넷 스탠바이 유 맨 전해드렸습니다. 2784 티폰을 쓰시는 분들 저도 왔습니다 하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1339 티폰을 쓰시는 분은 진짜요? 어제 방송 듣고 저도 밭에 걸음해서 뒤집고 나왔더니 보슬비가 오네요. 좋아요 하셨고요. 아, 저 진짜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로터리. 그리고 702 디폰을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황금베르님은 어쩜 이렇게 신청곡이 모두 저와 같이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하시는지 항상 깜놀입니다 하셨는데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자, 2부 끝곡은 우리 도광택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전해드려요.

0: WBS FM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연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신성우 내일을 향해.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남 밀양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고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2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자주 만나요 하셨는데, 네, 자주 봬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추억사연을 만나러 갈 길이라 지금 문자는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듣고 싶은 노래도 남겨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 나를 좀 힘들게 했는데 오늘은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탈탈 털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런 거 남겨주셔도 좋고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노래 하나 들으면서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독수리님 신청곡이에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31676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막내 동생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4학년 7반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나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왜 어른들은 저렇게 올드하게 나이를 말하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러고 있네요. 거두절미하고 저의 막내 동생은 캐나다에 있어요. 저와는 띠동갑을 한번 돌고도 2살 더, 14살 차입니다. 결혼 안 한다고, 자기는 비혼주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워킹홀리데이 때 알았던 친구랑 몇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만나 결혼을 결심했대요. 그리고 조촐하게 식을 올린 뒤 남편의 나라 캐나다로 가서 살고 있는데요. 아기 낳고 처음 오는 거예요. 아직 돌은 안 됐는데 저에겐 딸 같은 동생이 낳은 아이라 기분이 묘해요. 애가 애를 낳은 것 같고, 뭔지 아시죠? 저는 사남매 중에 장녀이자 첫째인데요. 셋째까지는 두 살씩 터울이고 막내가 훅 벌어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심하게 독립적이던 동생은 우리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여기저기 쏘다니는 아이였어요.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고 한마디로 뭔가 늘 활동적인 사람? 그래서인지 결혼에는 뜻이 없으니 자신을 푸시하지 말라며 어느 해는 한국에 딱 한 달 있었더라고요. 큰언니로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게요. 동생들 일에 원래 첫째가 유난히 책임감이 많잖아요. 부모님께 대신 머리 조아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혹자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모두 동생 인생이라며 제가 과하다고도 하더라고요. 막내 동생을 가장 많이 케어한 게 저라서 더 그랬나 봐요. 암튼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어쩌 우리 딸이 이 막내 이모를 참 좋아합니다. 롤모델? 이거 몇 년 후에 또 한 번 겪을 일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캐나다 새 식구 맞을 준비에 전념할게요. 제부가 캐나다 사람이긴 해도 한국 음식을 많이 좋아해서 저희 엄마는 요즘 매일 저한테 메뉴 당부를 하세요. 식당도 가겠지만 다 같이 집밥도 먹을 거라 또 첫째의 사명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경은아, 아가랑 조심해서 오고 제부도 얼른 만나요. 동생 어렸을 때 곧잘 따라 부르던 옛날 가요? 옛날 가요 맞을까요? 신청합니다. 두리안 I'm Still Loving You 컨츄리 꼬꼬 김미

컨트리 곡곡 김미 먼저 들으신 노래는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예전에 이런 노래들을 언니 오빠가 오빠들이 이제 부르고 있으면은 잘 따라 불렀대요. 아, 첫째에게 그리고 14살 차이가 나는 동생? 아, 그냥 동생 같은 느낌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저는 7살인데도 되게 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4살이면 진짜 딸 같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 동생이 결혼도 안 한다 막 그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던 동생이 어느새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아기 엄마가 되었군요. 아, 돌도 안 됐으면 진짜 온 식구들이 지금 어쩌면 아기 처음 보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예,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 써주시질 않아서 지금 입국을 했는지 아직 이제 미래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들 만나겠죠. 그리고 아기 보러 수시로 순번표 나눠줘야 될 정도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또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제부 때문에 이 첫째도 사명감으로 메뉴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보통 한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 몇 가지들은 기본으로 가실 거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오시면 또 새로운 한국 음식을 또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뭐 직접 다 하시지 마시고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추천해서 그러면은 진짜 외국인들 중에 처음 경험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좋아해서 왜 그거 먹으러 다시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 또 특히나 어머님이 고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막내딸 또 멀리 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미래를 예측한 삶을 살아오셨네요. 그 동생분이 여기저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글로벌한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예. 그리고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그 친구를 또 만났을까요? 혹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 알고 만나러 갔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돼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시고 비혼주의가 뭐야 이렇게 되시고 또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시군요. 아무튼 들어오시면 혹시 오셨다면 정말 식구들 이번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우리가 막 멀리 있어도 이 소셜미디어 덕분에 매일매일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은 잊어버린 채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멀리 있으니까 다음에 또 같이 만날 시간들이 조금 간격이 있을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장은숙의 춤을 추어요. 3부 끝곡입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첫 곡으로 삼희수님 신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던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전해드렸어요. 아, 김정태님이 오늘도 애청합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좋은 노래와 잘 어울리는 선곡 맛집인 듯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영디 하셨는데 지금 뭐 영디도 있죠. 쏘디도 있죠. 엄친디도 있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맞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절대 아닌데 나는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까지 했다라고 했으나 특히나 쏘디는 제가 만들어서 선동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통일도 어렵고 하나로 딱 통일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네요. 어쨌든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다 좋기는 한데 제 입으로 이걸 읽으니까 다른 분들이 웃긴가 봐요. 고맙습니다. 멋진 사진도 함께 잘 감상할게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찍으십니까? 행운드베님도 어서 오십시오. 행운드베님. 이게 사연을 안 읽을까도 했는데 읽을까요? 그러니까 소개를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원조 노초 애청자로서 요즘 새 식구가 많아 보인다고 흐뭇하게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분이 소영씨 사진 바꾸라던데 옛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노추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도 되니까요. 20대 시절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시절에 여리한 소영씨 모습이 생각나네요. 어디서 또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네요. 뭐 여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 옛날 사진 지금 사진 같이 하면 이게 그냥 노추의 역사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입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고민해 볼게요. 현동수님, 트랙터 로터리 공부 잘했어요. 내일 모레가 가을이 온다는 처서네요. 진짜 정말 어쩜 이렇게 이 로터리 하나가 몰고 온 게 너무나 크죠. 공부 이상이 된 것 같고 절대 안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상의시켜 주시니까.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너무 왔고 인천에는 가물어서 텃밭에 파종한 무, 배추가 싹이 돋다가 말라버려요. 비가 올 듯한데 소나기만 내린다고 6619 쓰시는 분이 주셨거든요. 그러게요. 좀 어디에 막 몰려서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듬뿍듬뿍 이렇게 오는 느낌이면 좋겠는데 그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권수연님은 노래 들으면서 잘 도착을 하셨나 봐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 제안을 해주셨던 부산 갈매기님의 신청곡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제일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그 뭐 첫째 손 들어, 둘째 손 들어 이거 조사하다가 끝까지 손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너는 몇째냐 그래가지고 12명? 11명?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일이라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정말 요즘은 한때 정말 전부 다 외동이 많다가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아이들 말고 그냥 나는 뭐 몇째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다. 이런 거 있을까요? 있을까? 우리 가족 중에 열 몇째 분 계세요? 갑자기 진짜 궁금해지네. 계시다면 문자 주세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 재밌는 사연도 좋고요.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행운두배님, 제가 아까 살짝 언급만 해서 안 나오나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관우의 길 전해드릴게요.

조관우의 길 들으셨어요. 2381 쓰시는 분이 저는 여섯째 그 시절에 양호하죠 하셨고요. 그리고 김밥맨님이 사촌이 쌍둥이인데 큰 동생이 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인원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이제 결혼해서도 쌍둥이를 낳았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허, 신기하네요. 그리고 경미님은 저희 엄마 9째 하셨고 아주 간단하게 어머님이 이제 9째시라는 거죠. 은서님은 학교 다닐 때 외동이라 그러면 오히려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외동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외동이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는 외동은 중학교 때 한 명뿐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때는 약간 뭐랄까 좀 평균이 3명. 저는 학교 다닐 때 3명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3명. 아니면 진짜 뭐 둘이라도. 그리고 더 많은 경우가 많았겠죠. 7576 뒷번호 쓰시는 분도 18살 차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듣다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고. 진짜요. 실화요. 실화. 그럴 수 있죠. 뭐 20년 더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늦둥이 심하게 이렇게 나이 차이 나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 잠시 나이에 관해서 한번 문자 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4921 뒷번호 쓰시는 분은 아직은 덥지만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리님은 D에서 벗어나야 뭐 0D, 소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D에서 벗어나야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음악 영양사로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영양사처럼 좋은 음악을 골고루 틀어주시는 음악 영양사 최소영 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D라고 하는 것도 DJ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디 뭔디 이렇게 빨리 부를 수 있는데 음악 영양사님 이건 좀 길지 않을까요? 어쨌든 의미는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끝곡입니다. 김밥맨님의 신청곡 김태화의 안녕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채소에는 병원성 대장균, 닭고기에는 캠필로박터균, 육류와 달걀에는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식품은 5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세요. 교차 오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특히 생고기나 생닭을 손질한 후에는 조리도구와 싱크대를 즉시 세척해야 안전합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칼과 도마, 조리기구를 더욱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씻기, 보관온도, 구분 사용, 가열하기, 세척과 소독, 손보구가세 기억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 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법인절을 맞으며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구인 선진들께서 공을 위해 살을 버리고 법을 위해 몸을 잇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법인성사의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스승에게는 두 마음 없는 신봉정신을, 동지에게는 두 마음 없는 단결정신을, 인류에게는 두 마음 없는 봉공정신을 바친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구인 선진들께서 보여주신 법인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원기 111년 법인절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법인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원기 111년 법인절입니다. 법인절은 원불교의 4대 경절 가운데 하나로, 원불교가 법계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법인 정신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 구인 제자와 함께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시고 기도를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1919년 8월 21일 사무회안의 결의로 마지막 기도를 올린 결과 백지에 혈인이 나타난 것을 보고 대종사님께서는 기도의 정성에 천지신명이 감흥한 증거라고 하시면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의 바친 몸이니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이것을 법인성사라고 하며 이날을 기념하는 법인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엔 중앙총부 법인절 경축기념식이 거행됐고요. 원불교의 모든 교단과 기관에서도 법인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1919년의 오늘 정성으로 올린 그 숭고한 기도와 정신을 거울 삼아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법음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성가 38장 구수산 구비구비 법인절 노래, 이어서 성가 156장입니다. 대종사 13가 대종사님 영촌마을.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구인제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표준제자 아홉 사람을 구인제자라고 하고요. 후진들의 입장에선 구인 선진이라고 하는데요. 1산 이재철, 2산 이순순, 3산 김기천, 4산 오창건, 5산 박세철, 6산 박동국, 7산 유건, 8산 김광선, 그리고 정산종사님입니다. 원불교 교단 창업기에 먼저 참여해 새 회상 건설에 앞장서 초기 교단사의 초석을 다지셨는데요. 영산 성지에서의 저축조합 운동, 방언공사,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등을 몸소 체험한 분들입니다. 오늘날 원불교가 길지 않은 역사에 한국사의 공인을 받고 세계적 종교로 역할을 수행하며 교화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가 출가 모든 교도들의 가슴속에 구인 선진이 이루어낸 창립정신이 맹맥히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창립정신은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봉공, 근검저축 등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단 초창기 구인제자, 곧 구인 선진들께서 대종사님의 지도 아래 저축조합, 방언공사, 혈인기도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해 형성한 교단 창립의 원동력이 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 픽키어드 오늘은 구인제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나는 구도자.

개벽시대 구원의 책임을 맡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운명과 제자들의 기도가 하늘의 징표를 받게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신앙과 수행에서 철저히 좌취를 없애버렸다. 그런데 왜 이날을 우리는 중요한 경축일로 기념하고 있을까? 대종사님께서는 이적과 신기한 좌취를 구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러나 서품 14장은 아홉 선지님들이 인류 구원을 다짐하는 목숨을 건 기도와 지극한 서원이 담긴 기도문에 혈인으로 도장이 찍히는 사건을 보게 된다. 그리고 법명을 내려주는 요례를 알 수 있는 장이다. 우리는 종종 종교 집단의 집단 자살 사건을 접한다. 종교적 신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비극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한 기도는 과연 안전했던 걸까?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해 하늘의 뜻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진정 인류 세계를 위한다면 죽어서라도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여한이 없겠는가? 구인 단원은 모두 희생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21일을 최후 희생일로 정한다.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의도를 더 살펴보자. 8월 11일은 구인 단원의 100일 기도의 정성을 점검하고 사모여한을 묻는 날이다. 또한 구인 단원이 죽음을 결심한 서원을 올린 날이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대종사님께서 경계한 것은 사심을 벗어나 철저한 공심으로 살아야 하는 부처의 길을 안내한 것이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안정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 인류와 세계를 위한 정성과 서원이어만 만날 수 있는 위력을 체험하게 한 것이다. 또한 법신부를 모시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법신불과 하나 되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징표를 받고 죽음을 면했으니 새 생명을 받게 된 부활이요 정신개벽 운동의 바탕이 된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백지 혈인의 징표를 받은 제자들을 칭찬하며 개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공인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명은 부처의 서원에 동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명이다. 중생의 집에서 부처의 집으로 문패를 바꾸어 거는 날이다. 개인의 안위와 행복만이 아니라 전체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법인성사의 거룩한 정신을 살려내는 우리의 몫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성자로 변화하겠다는 서원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일생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책임지고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서원과 다짐은 이미 우리가 법명을 받은 날 시작됐다. 목숨을 끊어 부활을 어찌 장담하겠는가. 죽을 각오로 세상을 위해 살아내고 뜻을 지속해야 하는 일이 부처의 길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에 하늘을 감동시킬 혼이 있음을 살려내 양계의 징표로서 법호와 법명을 주는 것으로 성자로 부활시켰다. 헛되이 목숨을 버려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던 위험한 의식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법명을 받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 부활, 도덕 부활, 세계 부활이 되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법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성은 교무님의 글 하늘의 징표를 받은 부활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74장과 154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74장의 제목은 문명의 샌 물결에입니다. 이 곡은 재생의세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재생의세란 일체의 생명을 도탄으로부터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곧 이 세상은 질병, 기아, 무지, 폭력, 인권 유린 등으로 병들어 있으며 병든 세상에서 인간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세상의 병을 다스리고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성의를 다하자는 것이 재생의세입니다. 성불재중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재생의세는 재중에 더 비중을 둔 개념인데요. 세상의 병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개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세상이 병든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발전된 물질 문명에 비해 정신 문명이 발전되지 못해 문명이 균형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신개벽, 곧 정신 문명을 크게 진작시키는 것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선 종교가 자체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교인이 종교인다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종교인의 인격적 자기완성을 가리키는 성불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며 성불은 궁극적으로 재중, 곧 재생의세를 목적으로 삼아야겠죠. 성가 74장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움과 사욕으로 들끓는 사회, 바로 세상을 병들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할 방안이 마음 공부에 있다는 것. 사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다짐하게 되는 성가이기도 합니다. 현 사회를 진단하는 것부터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성가 가사를 통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낙원 세상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 담긴 재생의세가 바로 만나볼까요? 성가 74장입니다. 문명의 샌 물결에.

원불교 성가 74장 운명의 샌물결에 재생의세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154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154장은 법인기도와 관련된 성가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혈인은 백지혈인을 뜻하는 단어죠. 백지혈인은 인주를 묻히지 않고 맨손으로 찍은 도장이 핏빛으로 나타나는 이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제자는 원기 4년이었던 1919년 3월 혈인기도를 시작해 8월 11일에 10일간 치제를 더하게 해 다음 기도를 최후의 기도일로 정했는데요. 8월 21일 구인제자가 모두 시간 전에 일제히 도실에 모여 밤 8시가 되자 대종사님께서는 청수를 도실 중앙에 진설해 놓고 각자 칼을 청수상 위에 나열하게 한 후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두 사무여한이라고 쓰여있는 증서에 각각 백지장을 찍어 상위에 올리고 결사의 뜻으로 엎드려 심구하니 혈인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백지혈인을 보고 구인 제자의 정성이 지극하여 천지신명이 감응했고 새 회상 창립을 위한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백지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린 교단 창립정신인 사무의원과 무아봉공의 정신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가사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또 어두워도 온통 다 받쳐주고야 넉넉하게 사는 것.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 뉘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뻗친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한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되어 어렸네. 한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되어 어렸네. 이 곡은 시인으로 활동하셨던 현산 이종원 교무님이 가사를 쓰셨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의 백지 혈인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라는 근본 정신을 실현할 마음이 바로 이 백지 혈인을 통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개벽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하고 가사를 들어보면 한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되어 어렸네 라는 노랫말에서 웅장한 감동의 울림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가 154장을 만나볼까요? 혈인되어 어렸네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오늘 오전 9시 원기 111년 중앙총부 법인절 경축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법인절의 뜻을 함께 새기고 서원을 모으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오후 6시 원음방송 라디오에서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TV에서는 저녁 7시에 기념식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법인절을 맞아 원불교 청소년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보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의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어린이 교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1박 2일간 소태산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질문의 여정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화 박람회는 우리가 왜 열린교화를 해야 하는지, AI 전환기 시대에 교화자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 질문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참가 신청은 교화훈련부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SES 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의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의 바탕에서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2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큰 담이 생기더니 공사를 시작했어요. 보니까 도서관을 짓고 있다는 푯말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도서관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 고른 삼박자의 시작이 독서라고 알려지면서부터 동네 곳곳에 작고 큰 도서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 나를 잊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이 말을 전한 이가 빌 게이츠라니 좀 더 말의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왕 들은 김에 올 여름의 마무리는 독서 삼매경이 어떨까 싶은데 기분 좋은 12시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로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반갑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김조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도서관 요즘 다들 가보셨을까요? 책도 물론 많고 공간도 잘 나눠져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게 구성돼 있어 부담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시원하게요. 예, 그럼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아,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점점점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빌 게이츠의 말처럼 하버드보다도 어린 시절 동네 도서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 도서관에서 책과 시원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 도서관을 그래도 약 한 2주에 한 번? 쯤은 꼭 가요. 왜냐하면 네, 한 2주 정도를 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집 앞에 그래도 가까운 데를 가는데 거기가 어린이 도서관이라 그래서 어린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도 좀 가는 편입니다. 거기 가보면 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 앞에 약간 공원도 있어서 도서관 갔다 오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8월 21일 소태산 대종사님과 9명의 제자들이 지극한 기도 정성으로 원불교가 진리계 인증을 받은 날 바로 법인절입니다. 대종사님과 9명의 제자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기운으로 원불교를 알리고 세상을 감동시켰듯 우리도 하나 되는 둥근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법인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출석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번이고요.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모두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한경일의 모두 다 김치, 유승찬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한경일의 모두 다 김치, 유승찬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6042 쓰시는 분이 방송을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 어릴 때도 방학마다 동네 도서관 시원한 에어컨 쐬러 출근 도장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아이 손을 잡고 그 도서관을 다니고 있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요즘은 아이들 읽을 좋은 책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도 도서관 가는 날을 기다려요. 빌 게이츠처럼 우리 아이도 여기서 큰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도서관, 요즘에는 진짜 근데 도서관이 그 집 주변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뒷번호 1179 쓰시는 분께선 이번 주는 왠지 하루가 빠르게 간 것 같아요. 월요일이 쉬는 시간이라 쉬는 날이라 그런가 봐요. 비 오는 금요일 오후 왠지 한숨 고르면서 살짝 차분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체 휴일이 있었다 보니 조금 그래도 빨리 가는 그런 느낌이셨나 봐요. 그쵸?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부산은 날이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복수님 또 부산은 굉장히 덥군요. 서울은 그래도 비가 살며시 오고 있는데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에요. 네, 제일 많이 올라가는 온도가 26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 예, 그 전에 비하면 30도를 찍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제이세라의 인생은 아름다워,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제이셀의 인생은 아름다워,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JB6의 그의 여름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파스텔 블루의 그렇게 너를 사랑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1087 쓰시는 분께서 아침에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등을 찍어서 아우 아파라. 요리 그릇이 깨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김광석의 일어나 신청합니다. 아주 센스가 예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예. 홍경아님께서 버스 운행 중에 전주터미널 와서 다음 운행 전까지 잠시 쉬며 어플로 예쁜 휴원 씨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은 TR의 내가 너무 아파 신청해 주셨습니다. 경아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1578 쓰시는 분은 맞아요. 요즘 도서관은 진짜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회사 점심시간마다 너무 더워서 어디 갈까 하다가 우연히 회사 근처 구립 도서관에 갔거든요. 조용하고 시원한 데다가 에어컨 바람 아래서 책 냄새 맡으며 낮잠을 살짝 자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늘은 아예 출근길에 읽을 에세이 한 권 가방에 챙겨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날 가시는 거 참 좋죠.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혹은 시원할 때도 가시면 가시는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하이라이트의 How to Love 그리고 NCT Wish의 Miracle.

하이라이트의 하우스 러브 그리고 NCT 위쉬의 미라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전호성님이 희원님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회사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나서 산책하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이선희의 인연 신청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뒷번호 1245 쓰시는 분은 비 오는 날은 전이라고 집에서 부추전을 구웠는데요. 뒤집기 한번 크게 성공하고 자신감 붙어서 두 번째 뒤집다가 힘 조절에 실패를 해서 전이 후라이팬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이런 경우 원래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내가 마치 TV에 나오는 요리사인 듯. 아, 나 이거 손목 스냅 장난 아닌데. 아, 오늘 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으쨔 하고 이제 돌렸는데 걔네들이 이제 밑으로 후두둑 떨어

0: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며 방금 너의 말을 한 귀로 울려 더듬겠지 대충 수습하는 법 이러다 넘어가겠지 하며 마이크 찌르려 넌 늘 이런 식이라며 엊그제와 같은 빈잔 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일단 미안 네가 서운하다는 거 대충 알겠는데 딱히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지지고 볶는 4일 지나 벌써 세 번째 봄 숨 쉬듯 당연해 네가 옆에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배치기 연애 왈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해피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귀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로켓펀치의 썸머펀치.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9020. Yeah, Bong This Body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04년 8월 첫째 주 순위 한번 찾아봤는데요. 추억은 방울방울 살짝 촌스러운 이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노래에 기대어 추억여행을 지금 시작해 볼까요? 2004년 8월 첫째 주 20위입니다. 린의 사랑했잖아가 차지했네요. 제목을 보니까 사랑했잖아라는 이 가사의 앞뒤로 말 줄임표가 있었어요. 앞에도 뒤에도 사랑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았던 노래. 그래서 더 애절했던 노래 린의 점점점 사랑했잖아 점점점이 20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위 곡은요. 원티드의 발작이 차지했네요. 지금 들어도 뭐 전혀 촌스럽지 않은 정말 띵곡이죠. 4인조 그룹으로 하동균, 김재석, 서재호, 전상환 까지 그들의 데뷔 앨범이기도 합니다. 개성 강한 보컬이 뭉쳐서 만든 원티드의 발작이 19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이정현의 따라해봐가 차지했네요. 앨범 재킷에서부터가 스페인이에요. 스페니쉬 향기를 가득 품은 그래서 평소의 강렬함과는 조금 다른 아주 부드러움을 더한 노래입니다. 이정현의 또 다른 매력이 담긴 따라해봐가 18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노래 실력 추억까지 터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0위를 차지했던 린의 사랑했잖아.

린의 사랑했잖아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12시 2004년 8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7위입니다. 넥스트의 Growing Up이 차지했네요. 넥스트의 그 시절 음악들을 사랑하는 팬들이 많죠. 신해철이 7년 만에 넥스트 이름으로 복귀를 하면서 발표한 앨범이라고 해요. 그때도 지금도 반가운 넥스트의 Growing Up이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입니다. 김범수의 가슴에 지는 태양이 차지했네요. 드라마 푸른 고기의 OST였고요. 드라마 OST여서 그런지 보컬에서 감정을 배우는 지망생들에게 꼭 배워야 하는 곡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김범수의 가슴에 지는 태양이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요. 박하요비의 언제라도가 차지했네요. 독보적인 보컬로 한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R&B 가수죠. 그녀의 네 번째 앨범이고 원래는 이 곡이 타이틀이었는데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아쉽게 묻힌 언제라도가 15위였고요. 백투더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했던 넥스트의 Growing Up. 라라라.

넥스트의 Growing Up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04년 8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죠. 14위는요, 동방신기의 The Way You Are이 차지했네요. 동방신기 처음 모습은 아카펠라와 퍼포먼스를 강조한 그룹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보컬, 비주얼,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다 갖춰 화음을 만드는 그룹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차곡차곡 쌓았던 필모, 싱글 앨범 The Way You Are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 곡은 김종국의 Feeling이 차지했네요. 김종국의 2집 타이틀곡이고요. 이때 한 남자 하면 느낌이 오시죠? 한 남자가 바로 2집 수록곡이었습니다.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날 만큼 한 남자의 인기가 그야말로 대단했죠. 한 남자가 김종국을 발라드로 만들었다면 필링은 터보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아주 반가운 곡입니다. 팬심으로 기억하는 필링이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태빈의 내가 눈을 감는 이유가 차지했네요. 원타임의 보컬 태빈이 솔로로 낸 곡이고요. YG만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연의 색을 드러냈는데 더 주력했다는 내가 눈을 감는 이유가 12위에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13위를 차지한 김종국의 Feeling.

김종국의 필링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4년 8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은 바로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가 차지했네요. 경쾌한 선율에 남자의 순애보를 담은 아니 살짝 그 호구 마인드에 한 번은 받아보고 싶은 애정이 담긴 곡입니다. 김영중의 두 번째 앨범이었고요. 이번 앨범에서는 조트리오가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좀 더 새로워진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하죠. 짝사랑은 이런 것이다 했던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가 2004년 8월 첫째 주 11위 곡이었네요. 이 곡을 끝으로 3부 마무리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배를 여기 곳 기분 좋은 열치초를 마음을 걸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치송. 오늘은요 미아오의 Hands Up, 80s의 Bad, Stray Kids의 Do It 띄워드립니다.

미아오의 Hands Up, ATEEZ의 Bad, Stray Kids의 Do It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팅 골드 한 세트, 김요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힘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왜 하필 비가 오는 줘? 소꿉 친구들과 만나야 하는데 날씨가 흐립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열듯이 비타민 티원님 목소리에 기쁜 마음으로 청주로 달려봅니다. 민혁예구원 희원짱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비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소꿉 친구들과의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희원님 점심 한 그릇 하고 나오는데 나 좀 봐줘요 하고 불의 옥잠이 부르더라고요. 식당 사장님 화분이 많은데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출발 전 문자 남기며 데이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불의 옥잠이 이렇게 꽃이 피는 거를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피는군요. 불의 옥잠 그 밑에 뿌리 쪽이 이제 동그랗게 저 그 모양이 참 예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꽃이 피는군요.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이런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3316 쓰시는 분이 처음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 땅을 밟는 어린 새싹처럼 우리는 처음처럼 언제나 새해 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시작이다. 오늘도 처음처럼 설레이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듣고 싶어요. 즐기자! 신청곡은 미도와 파라솔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아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릴게요.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주얼리의 사랑해 미도와 파라솔의 하늘을 달리다.

주얼리의 사랑의 미도와 파라솔의 하늘을 달리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302 쓰시는 분이 희원씨 비가 오길래 운치있게 LP를 틀고 커피를 마시려다가 판 조절을 잘못해서 헉!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잘 자던 고양이가 깜짝 놀라 도망갔네요. 분위기 참 잡기 참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요런 것들이 있어야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겨요. 아 이게 뭔 일이다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막상 예 막상 또 지나고 나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쵸? 뒷번호 0685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백투더 9020 노래를 들으면서 2004년 여름방학 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 초등학교였군요.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방학인데도 매일 학교 앞 문방구에 출근 도장을 찍었거든요. 평상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슬러시를 빨아먹고 컵떡볶이를 하나 사서 친구들하고 나눠먹고 해질녘까지 골목길에서 고무줄놀이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 혼이 나고 그런 다음날 또 나가고 재밌었던 그 유년 시절의 여름 공기가 오늘따라 너무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무엇을 한 것이 참 많군요. 아주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추억 여행이 되셨다 하니.

예, 저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금요일 오늘 하루도 예, 이렇게 기분 좋은 12시 마무리 해보고요. 끝곡은 이소라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못 쳐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역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붙들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정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셨습니까? 김혜원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보통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오르거나 또 부지런히 주변 청소를 하고 리모컨을 찾으러 가볍게 일어서는 소소한 동작들처럼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비운동성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운동복을 갖춰 입지 않아도 일상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몸도 마음도 나늘해지기 쉬운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근사한 에너지입니다. 예. 자, 법인절에 함께하고 있는 원음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입니다. 강진 김호선의 노래입니다. 김효선이죠. 비가 된 사랑.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시간이 참말로 거시기에게 얼마나 빠른지 벌써 8월도 막바지요. 이 빠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참말로 거시기한 순간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꼬마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며칠 전에 내가 양손 가득 그 거시기한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힐까봐 발걸음을 급하게 거시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고 이 꼬마 친구 하나가 날 딱 보더니 재빠르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거시기하더란 말이요. 그러더니 그 조그만한 손가락으로 열린 버튼을 아주 거시기하게 꾹 누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이고 고맙다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만은 표정이 아주 기가 막혀버려. 어깨를 으쓱 올리고는 내가 오늘 큰일 하나 해냈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다가 거시기하게 날 바라보고 있더란 말이지.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아주 거시기하게 녹아내려버렸어. 예. 양손짐은 무거웠어도 꼬마 친구가 건넨 그 야무진 배려 덕분에 마음만큼은 참말로 거시기하게 가볍고 따순 날이었다 이 말이오.
1: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데. 이수진 엄마의 경고 박구인입니다. 재충전.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를 맛보시겠습니까? 창원의 변재인 씨,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른한 오후를 행복한 오후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요. 김혜성 씨,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시원한 오후입니다. 오늘 또 조은영의 가요 세상과 함께 멋진 오후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신목순 씨가 오늘 또 반가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은 날씨가 찜통이네요. 행복한 방송 함께해요. 아버지의 기춘 소리 배진합니다.

태진아의 아버지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덕산동의 안양씨 두 시간인들 기다려줍니다. 금요일 오후 모두 잘 보내세요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오늘 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날씨라고요. 참치맨의 최경식씨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즐겁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김명환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눈물의 대전역.

오늘은 강원도 거기 넘었습니다. 오락가락 비소리에 차분해지네요 하셨고요. 스마일님, 후덥지근한 금요일 오후 오늘도 시원한 방송 좋은 예가요상 드리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한 주 끝자락 제작진 여러분 한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귀한 말씀과 신나고 즐거운 음악, 최고의 방송 좋은 예가요상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최혜경 씨 어서 오세요. 최서희의 여백입니다.

최서희의 여백이었습니다. 이명복 씨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저는 파크 골프 매력에 푹 빠져 있어서 강원도 정선에서 주말마다 가는데 오늘도 좋은 예가장 들으면서 달려갑니다. 가장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예, 요즘에 새롭게 또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죠. 파크 골프 열심히 치세요.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어제는 내린 비가 이제는 그쳤네요. 오늘도 조은혜 가요세상 함께합니다. 2시에 활력소 조은혜 가요세상 천안에서 함께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김성규의 사랑 바보.

자, 이명복 씨 들어오셨고요. 이준호 씨 비오는 차 속에서 나의 밭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가 비가 조용히 내린 오후 2시 빗소리와 함께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따뜻한 얘기로 마음까지 촉촉히 재워주세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강우 씨가 비오는 금요일 친구 직원들과 식사하고 사무실에서 여유 시간에 녹화합니다. 늘 정감 있는 조은영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서 조용한 음악처럼 들립니다 하셨네요. 자, 하승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사랑.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우리 회상 초창 당시에 친히 구술하신 가사 가운데 사오십년 결실이요 사오백년 결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나니 이는 우리 회상의 앞길을 예언하심이니라. 결실이라 함은 새 회상의 법종자가 이 국토에서는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함이요 결복이라 함은 그 법종자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에 고루 복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의미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전형의 가요세상 금요일 오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옛 친구나 지인에게서 뜬금없이 문자 한 줄이 도착할 때가 있죠. 생각나서 연락했어. 특별한 용건도 없이 그저 갑자기 생각났다는 그 짧고 담담한 고백이 이상하게 온종일 마음 한구석을 따스하게 데워주곤 합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서로 잊고 지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고마워집니다. 오늘 오후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벼운 문자 한 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반가운 소식처럼 가슴 설레는 노래들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하춘합니다.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백음성 사랑이 비를 맞아요.

가사로 만든 이야기 최은옥의 빗물.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오래전 기억들이 선명해진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얼굴도 떠오르고 함께 걸었던 길과 나누었던 이야기까지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 어쩌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추억을 깨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길을 걷다 보면은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 혹시 그 사람일까 싶어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빗물에 젖은 거리만 있을 뿐이다. 오늘도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린다. 예전처럼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려지지는 않는다. 다만 빗소리를 들으며 한때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던 마음을 떠올려 본다. 사랑은 떠났지만 사랑받았던 기억까지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그리움도 빗물처럼 조용히 흘러내린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빗물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시절을 잠시 만나본다.

내가 기다리는 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젊은 날의 추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더욱 그립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시간이기에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이죠. 살아보니 추억은 뭐 억지로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억은 마음 한편에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한 번쯤 생각하고 그때 참 행복했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죠. 네. 이제는 뭐 노래 가사를 들어도 예전의 노래를 들어서 그 내용에는 그리움이 가득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노래 말이죠. 자, 김지민입니다. 독산동 브루스.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요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인사등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균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 만든 프리미엄 닌자일 마스크팩 파재명물 마늘빵이 맛있는지 누재현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강달님의 노래 그리운 사람 전해드리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목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7: 자, 금요일 3부에서는 좀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 박정식의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부터 또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쫙 달려갑니다. 3부 동안. 네, 30분 동안 함께 달려갑니다. 예, 약간 이제 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23분 동안 달리겠습니다. 네. 자, 엠마님도 오늘 포옹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왔어요. 이어폰을 끼고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더 젊어지고 이뻐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남으로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혜성사라님도 예, 꼬불꼬불 비가 오락가락하니 괜스레 마음까지 차분히 가라앉는 날입니다. 네. 따뜻한 커피 한잔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려 합니다 하셨고요. 이성락 씨도 오셨고 부산의 김창석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충성하셨네요. 자, 출발해 볼까요? 하동진 인연.

하동진 2년하고 2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네, 한번 2년 2를 들어봤습니다. 자, 박윤경입니다. 1, 2, 3, 4.

짠짠짠짠 네, 박진도 야간열차 타고 야간이 아니네요. 지금은 주간인데 야간열차 타고 떠나보실까요? 대구의 이영국 씨 이번 주도 감사한 한 주였다고요. 응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정대 육상 김강도 씨, 양희승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직장은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 있으려니까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2시에 좋은 예가의 세상 진행하는 방송 너무 즐거워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태 씨. 아, 황원태 누가 듣고 싶다고요? 예.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 최석강 신청해 주셨고요. 이 시간에는 빠른 노래만 일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지연, 남이가.

봉잡았다 봉잡았다였습니다. 땡잡았다입니다. 네, 자 박주희의 노래 소문 좀 내주세요 하셨고요. 대구의 이영국 씨 들어오셨고요. 자 영상 동민교 씨가 화장실 청소에 허리가 갑자기 아파 누워서 좋은 애 가요 세상과 함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전주의 현동순 씨도 함께하고 있다고요. 전주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서 흐리다고 오랜만에 라이딩하고 있다고요.

예. 오방역 신나라 신. 이장님 안녕하신지라. 겁나 벌락이 신나요. 시간이 그냥 기냥 가버려요.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좋아 좋아. 대구 고릴라님 어서오세요. 이쪽 건달의 노력박사님 신나는 금요일에 화이팅 하세요. 김지민의 노래는 아까 나갔는데요. 이제 들어오셨군요. 김재욱씨 예 어서오세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1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지역을 연결해서 가보고 싶은 것도 활동하는 모습을 얘기 나누는 시간, 전화가요통신. 오늘은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영호 가수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네,
5: 대전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나요?
6: 아, 오전에 좀 내리다가?
5: 네.
6: 예, 지금 이제 좀 환하게 그쳤습니다.
5: 아, 그랬군요.
6: 네.
5: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6: 아,
5: 지금
6: 이제
5: 방송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 예.
5: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가 내렸습니다.
6: 네. 네.
5: 대전에는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잖아요.
6: 네, 많죠. 예, 예. 아, 요즘에는 그 성심당.
5: 네, 네, 네.
6: 예, 요 그
5: 그저
6: 그
5: 개인적인 이제 상호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광고적 부분들이 있어서
6: 아, 예,
5: 심의에
6: 예, 예.
5: 걸릴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점이라고만
6: 예,
5: 해 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 예, 네, 예, 네, 네. 예, 예. 예,
5: 유명하죠. 아, 네.
6: 네. 예,
5: 그리고
6: 유명하고요. 예.
5: 네.
6: 예, 요즘에 또 동학사의 뭐 도심 속에 가까운 쪽에 예 아주 뭐 계곡이 또 시원하게 물이 흐르고
5: 네
6: 예 그래서 아주 뭐 좋습니다. 예,
5: 청취자분께서 한 분이 그
6: 네.
5: 답답했는데 예, 그 동학사를 이게 다녀오니까 계룡산을 다녀왔더니
6: 네,
5: 너무
6: 네.
5: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6: 예. 네 뭐 절도
5: 네.
6: 좀 가까이 있고
5: 네
6: 예 저 절 따라서 또 바로 이렇게 산길 따라 계곡이 또 있어가지고
5: 네네네.
6: 걸으면서 시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5: 그렇죠. 예. 계룡산의 그 전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산하기가 좋게 돼서
6: 이게
5: 대전 쪽도 있고 충남 쪽에서 오는 길들이 또 여러 곳이 있잖아요.
6: 네. 갑사를 통해서
5: 네네.
6: 이렇게 또 넘어올 수가 있죠. 공주 통해서도.
5: 네.
6: 예, 예, 예.
5: 그렇군요. 대전에는 또 금강이 대전으로 흐르고 있나요? 공주 쪽은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6: 네, 공주 쪽 있고, 예,
5: 네.
6: 그 이제 물들이 이제 그 대청댐으로,
5: 네,
6: 예,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또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그 신탄지 쪽에는
5: 네네.
6: 대청댐 또 수문이 있고,
5: 아,
6: 예,
5: 예. 원래는 이제
6: 전망대도 있고,
5: 예. 예, 원래는 이제 대전 그 지역마다 그 도심에는
6: 네.
5: 흐르는 천이나 강이 있잖아요.
6: 네.
5: 대전은
6: 네.
5: 어떤 천이나 강이 있나요?
6: 주로 이제 금강을 끼고 있는 게
5: 네,
6: 예, 예. 주로 이제 금강이 많이 끼어 있죠.
5: 아, 그렇군요.
6: 예, 예.
5: 그리고 또 대전 하면은 국립묘지가 있고요.
6: 네, 네. 네. 국군. 네, 국립묘지.
5: 그리고 예. 또 대전에가 가볼 만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전 자랑을 한다면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6: 뭐 대전은 뭐 또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고
5: 네네.
6: 예, 또 그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기후 피해나
5: 네.
6: 예, 이런 것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가운데이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살기가 좋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교통이 또 혼잡하거나 아, 그런 것도 없고 좀 도심 속도 좀 여유롭고
5: 네.
6: 예, 그리고 또 조금만 나가면 뭐 또 중간이다 보니까 예, 네. 뭐 동해 쪽도 금방 또 뭐 한두 시간 안에 갈 수 네. 있고 예, 또 서해 쪽도 갈 수 있고.
5: 근데 이제 대전이 여기 네. 그 대전역하고 서대전역이 있어가지고
6: 네.
5: 그 저 호남 쪽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려면
6: 예.
5: 그 갈아탈 수 있는 것이 대전에서는 바로 바로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6: 예, 열차로 하면은 좀 네. 그렇죠. 예, 바로는 좀 뭐 거리가 한 뭐 15분 20분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5: 그럼 만약에 예. 전주에서 경주를 예. 가고 싶어요. 경주 관광단지를 가고 싶어요.
6: 예, 예.
5: 그러면은 대전을 들려서 서대전에서 내려서 예. 대전역으로 가서 타야 되는 거죠.
6: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네. 천안이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5: 아, 더 올라가서.
6: 예, 천안까지 가서 거기서 네. 이제 역에서 바로 되겠네. 갈아타는 방법. 아, 요즘에 뭐 KTX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5: 네, 네, 네.
6: 예, 예, 예.
5: 그래서 그게 조금 아 그래도 이제 대전 시내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예. 요즘 활동하고 있는 곡이 어떤 영호 씨는 어떤 곡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6: 아 예 저는 그 하면 된다라는
5: 하면 된다
6: 예, 네 곡으로
5: 예전에는 풍운의 기억
6: 네 풍운의 기억도 있고요 네,
5: 중년이래요
6: 네 뭐 그런 곡도 있고
5: 들 것처럼 피고 간 사랑
6: 네
5: 저희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곡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곡 중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6: 아 그래요?
5: 네네네네.
6: 예. 어.
5: 별로 뭐 탐탁지 않지만 네.
6: 풍운의 다음에는 네. 아, 저 하면 된다라는 노래가.
5: 아 저희가 지금 심의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노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6: 그
5: 그래요.
6: 때문에. 네네네네. 아, 예. 예.
5: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를 할까요?
6: 제 노래요.
5: 네네. 1번 풍운의 기억, 2번 중년이 되어, 3번 들꽃처럼 피고 간 사랑.
6: 3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 들꽃처럼 피고 간 사랑.
6: 네, 제가 또 작사를 했기 때문에.
5: 아, 그래요? 네.
6: 예, 예, 예.
5: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6: 네. 네,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네. 네.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영호 씨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하는 분하고 또 연락처 아시는 분들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이렇게 4부에 전해드리고 또 만나봅니다. 그 지역 자랑도 하고 내 노래 자랑도 하고 내 노래 한 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변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또 노래도 잘 부르고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분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나는 오후 보냅니다. 좋은 방송 원은 방송과 함께합니다. 황용의 오빠가 좋아주셨고요. 이미경 씨가 직원 생일 잠깐 케이크 커트하려고 준비 중인데 노래 나오면 촛불 켜려고 신청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단 강효진의 춤추는 광대 이영만의 살아있네 준비해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

0: 있네요.
1: 촛불 켜셨나요? 노래 갑니다. 이강우 씨 함께 들으세요. 내가 왔어요.

김경자 씨가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 편히 보내세요 하셨는데 네. 함께 지내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발을 가만히 한번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일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나 제일 고생한 게 바로 발이지 않을까요? 이번 주말에는 따뜻한 물 받아놓고 족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너도 2주일 동안 잠에 썼다면서 말이죠. 발이 편해야 온몸이 시원하고 주말도 제대로 쉬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꼭 챙겨 드시고 말이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새벽 나는 나 전해드리고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구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려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예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내 지역에 태풍예보가 발표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태풍의 이동 경로와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비바람이 시작되기 전 화분, 자전거, 캠핑의자처럼 밖에 둔 물건은 실내로 들이고 간판과 배너 등 옥외 설치물은 고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빗물바지와 배수로에 낙엽과 쓰레기를 미리 치우고 옹벽이나 축대에 금이 가 있거나 물이 새어 나오면 가까이 가지 말고 신고하세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합니다. X자 테이프나 신문지만으로는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막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단수에 대비해 생활용수와 식수도 미리 확보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4: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은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입니다. 법인절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룬 후 원기 4년인 1919년 8월 21일 구인 제자와 함께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사무 여한의 결의로 기도를 올린 결과 백지의 혈인이 나타난 이적을 낳은 날로 원불교가 법계의 인증을 받아 새 종교로서 시작을 하게 된 날인데요. 원불교의 창립 정신인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 무아봉공정신을 반주해보는 뜻깊은 법인절을 맞아 오늘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에서는 오늘 오전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령 기념관에서 있었던 원기 111년 법인절 기념식을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성가 장미가 부른 일심으로 기도 올린 한 곡 들으시고요. 기념식 이어드립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종 목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종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인성사 10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경절입니다. 우리 회상 최초의 구인 제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원기 4년 3월에 소태산 대종사님을 후천계백의 주세 성자로 모시고 도탄에 빠진 뭇 창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도 여한 없다는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천지 신명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구인 선지는 마침내 8월 21일에 천지의 감흥과 감동을 얻어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로 법계로부터 인정받은 거룩한 창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법인절을 맞이한 우리 제가 출가 모두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께서 몸소 실천으로 증거하신 이소성대 사무여한 일심합력의 그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아 오늘날 다시 회복하고 전환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오늘의 법인성사 107주년 기념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다시금 서원하고 다짐하는 법인절이 되기를 거듭 염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원기 111년 원불교 법인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합니다.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신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연기하심 병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여 천지

0: 야심통 천지여 아중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여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천지여 아중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토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토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조.
1: 법신불전의 기원문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기원문의 마음을 모아 주십니다.
2: 기원문. 천지 화감주의 부모화감주의 동포 응감주의 법률 응감주의 원기 111년 8월 21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계하옵고 법신불사언전에 정성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사언이시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풍요 속에 길을 잃은 중생들을 위해 정신개벽의 큰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이 회상을 열어주셨나이다. 그 창립정신은 구인 선진의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기도로 실현되었고 오늘 저희들은 생사를 초월했던 백지어린의 숭고한 법인정신을 이어받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낙원세계 건설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이다. 법신불사언이시여 법계의 인증은 지나간 역사의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재현되어야 할 신앙과 수행의 자폐임을 깨닫나이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먼저 이론의 재성에 합의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빛나는 이론의 이력을 유감없이 나투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사로운 욕심과 경계를 당할 때마다 죽어 다시 태어난 법인의 당일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상생과 은혜의 꽃을 피워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과 전쟁의 불안 속에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피땀으로 일궈낸 성취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와 기술산업의 위상을 이루며 어변성룡의 구건을 열어가고 있나이다. 이 나라가 장차 세계의 참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목이 되리라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 금강산과 같이 순실함과 정중함과 견고함을 갖춘 참 주인이 되는 공부에 힘쓰고 물질의 풍요를 넘어 인류의 정신문명을 이끄는 나라로 거듭나도록 전 교도가 공부와 사업에 정성 다하게 하시고 사은사요신앙과 삼합팔조의 바른 수행으로 마음을 밝히고 가정과 사회를 살펴 이 회상과 세상의 참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우리 모두 법인성사의 끈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무여한의 원력을 일깨워 소태산 대동사님과 선지님들이 염원하셨던 이런 세계 평화로운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정성 모아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사은전에 사배 올립니다.

0: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불교 교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성가 2장입니다.
1: 네, 잠시 재난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6시 10분을 기해서 경남 밀양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6시 10분을 기해서 경남 밀양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과 14장입니다.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도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인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다 함께 법인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38장입니다.

0: 설법 순서입니다. 오늘 설법은 현산 안인석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현사님께서는 교화훈련부 순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교사님으로부터 원창학원 이사장의 사령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현사님께서 원창학원 이사장으로 봉직하면서 미래의 동량인 인재 양성과 청소년교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뜻깊은 원기 111년 법인제를 맞이하면서 하늘과 땅이 감동하고 천지 신명들도 감동하게 만들었던 거룩한 법인 기도의 위력이 모든 교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그냥 값이 제일 비싼, 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면 그것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상표 또 브랜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신력이 있는 상표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브랜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사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인절은 한마디로 우리 원불교가 천지만물 허공법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소태산 대동사님 같은 어른이시면 세상의 주세성자가 되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구인 제자들 같은 신성이면 세상의 스승이 되실 만한 법기들이시다라고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같은 교단이라면 세상을 건질 만한 정법 대도회상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구간도시의 그날 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동의 차원, 감동의 심경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법인 성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는 일입니다. 그 참뜻을 바로 읽어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 성사는 대동사님과 구인 제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들과 함께 제2의 법인 성사, 제3의 법인 성사로 만대를 통해 이어지면서 우리들의 앞날을 복되게 열어가고 교단의 앞날을 복되게 열어가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성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소소영령하게 감응하시는 진리가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감동시킬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동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창생제도를 위해 이 회상 창립을 위해 함께 나서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구인 제자들은 처음에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대동사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천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나니라. 그리고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는 소소영령한 진리가 계신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뜻을 꺾지도 말아라. 바른 서원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바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았던 가지가지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힘이 들고 죽고 싶고 넘어지려 할 그때에 절대 포기하지 말으시고 나에게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법인 성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법인 성사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롭게 거듭나는 불보살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라. 법인 성사를 이루시고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제자들에게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리는 바이니, 새롭게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동사님께서 한때 대각전에 나가셔서 법설을 하시는데 한참 동안을 대중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헤아려 보니 눈물이 난다. 영생과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자행자재하다가 고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 어떤 제자들입니까? 대종사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마음 든든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저놈이 앞으로 어떤 일생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미래세를 살아갈 것인지 참 걱정이 된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런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반조를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동사님을 만나고 원불교 교법을 만났을 때에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대로의 그 모양 그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원불교를 만난 우리의 보람이고 대동사님과 인연을 걸게 된 우리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불교에 입문을 해서 법정을 받던 그 순간에 세속의 욕심에 끌려 살던 우리는 그때 죽었습니다. 업력과 업장과 업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을 헤매던 우리는 법령을 받던 그 순간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한 원불교 교도로, 대동사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서원과 불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원불교 교법으로, 대동사님 가르침으로 팔자를 뜯어고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진실한 불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기도시에 기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징후가 나타나지 않자 대동사님께서는 구인 제자들에게 다시 열흘간의 살신 기도를 하명을 하시면서 단도를 내려주셨습니다. 칼을 주셨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숫돌에 칼을 갈면서 시푸른 날을 세우시던 구인 제자들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대종사님 앞에서 그 칼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칼은 썩고 오염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죽여서 다시 크게 살아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칼은 세상을 구하고 일체 생명들의 복된 앞날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 거룩하고 고매한 성업불사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내놓을래? 생명도 불사하면서 무엇을 잘라내는 그 결심을 할래? 하시면서 불석신명, 금용난행, 시사만행의 서원을 하문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그 원하는 것, 얻을 것만 생각하지 내놓을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공하는 그 기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내놓을까요? 생명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하던 굳은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단도를 내려주시는 대종사님께 부인 제자들은 세상을 위하고 창생을 위하는 길이라면 흔쾌히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시고 평생을 오롯하게 무한헌신하셨습니다. 참 그 일을 돌아보면요, 죽으라고 하는 제자들을, 그 금쪽같은 제자들을 죽으라고 하는 그 서성이나 또 죽으라고 하는 그 서성의 그 한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나 참 그 서성의 그 제자들이다. 결국은 이런 말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인 성사의 이적, 또 교단의 미래,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단의 이 모든 것은요, 구인 선진들과 그 법인 정신을 이어받은 출가제가 모든 교도님들의 뜨거운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기 111년 법인제를 맞이하면서 대동사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단도를 내려주시면서 하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하문을 받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불사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내놓을래? 무엇을 잘라서 내놓을래? 성불재중의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너는 어떤 중생심을 결단코 잘라내는 속 깊은 공부를 할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단과 세상의 미래는 이 같은 하문에 어떤 공부심으로 응답을 하면서 성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 성사가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전법의 사도가 되라는 겁니다. 좀 전에 봉독했던 그 서품 13장과 14장의 마지막 구절에는 대종사님께서 간절히 부촉해 주시는 하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널리 많은 창생을 제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치라. 주세부리신 소태단 대동사님의 이 대를 이어가고 또 대동사님의 혈심 제자를 늘려가는 이 교화불사에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교화 공덕주가 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효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큰 서운을 굳게 세우시고 앞장서 나가는 불보살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 교단이 흥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단이 인류 역사에 길이 기여하는 세계적인 주세교단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에, 역사의 뒤안길로 퇴보하느냐의 주요한 갈림길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구월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소영영하게 감응하시는 진리가 분명히 계시고 그 진리를 감동시킬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 메시지, 새롭게 거듭나는 불보살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전법의 사도가 되라는 메시지, 이 세 가지 하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심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앞날에도 또 우리 교단과 세상의 앞날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법인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 154장 혈인되어 어렸네 함께 부릅니다.

예정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가 193장 1심으로 기도 올린 이 성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도 원불교 법인절 경축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목사님께서 퇴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나누겠습니다. 경례.
1: 오늘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을 맞아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원기 111년 법인절 기념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원불교 성가 17장 우리는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을 잘 믿는 편이십니까?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의심의 불씨를 키우곤 하는데요. 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의심이 시작되면 불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또 가장 소중했던 인연마저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바니걸스입니다. 얄라리 얄라.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8월 21일 원불교 4대 경축일 가운데 하나인 법인절이기도 하고요.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다들 정리하고 계실까요? 앞서 그 믿음과 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죠. 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깊으면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따라서 내 마음에 의심이 깃든다는 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누구나 다 곁에 남은 사람들이 더없이 소중해지는데요. 동시에 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역시 다들 똑같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역시 가까운 이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요. 또 묵묵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항상 그 곁을 지켜주는 일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헌신으로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오늘 녹음 방송이지만 믿고 듣는 DJ 선곡으로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신청곡 잘 보관해 두었다가 생방송 시간에 또 주말과 휴일 시간에 꼭 다시 들려드린다는 약속 드리면서 하춘아의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첫사랑 이야기.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그 가운데서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풍부한 영양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그로 인해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톱이 부서지기 쉬워지고요. 또 털이 빠질 수가 있고요. 두통과 수족냉증, 손발 저림, 변비부터 성인병, 또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선 걷거나 뛰는 등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영양가 있는 식단을 따라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적절한 수분 공급과 금연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시면요 더더욱 좋다고 하니까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이 좋다고 해요. 자, 둘째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인데요.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입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렌지나 귤, 또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도 혈류 개선을 비롯해 혈관 기능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이완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꾸준하게 감귤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수축기 혈압, 즉 최고 혈압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등푸른 생선 자주 드시고요. 견과류와 감귤류 과일도 적당히 챙겨 드시면서 또 하나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죠.

고향 싫어 모두 떠나도 나 홀로 남아 살자 처가 삼간에 옷같이 기름진 땅 내가 다듬

배호가 부른 물방아 고양 그리고 이미자의 빙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이에요. DJ 선곡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1부하고 2부에서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예가요 탑10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이 더 이어지겠네요. 이주원의 좋아해 그리고 오균의 고향열차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1부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1부 한 곡 더 전해드리고 1부를 마무리할게요. 문주란의 돌지 않는 풍차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신체를 나타낸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송춘희의 삼다도 편지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그리운 그 시절 추억의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이어집니다. 방운하의 마음의 자유천지, 그리고 남백송의 청춘아 내 청춘아, 황금심의 오동동 야곡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올여름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년에 비해서요, 올해는 모기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때문에 모기 개체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아직 안심할 수는 또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기온이 모기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25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모기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또 가을이 오면 실내로 이렇게 싹 숨어드는 모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수가 있어서 폭염이 끝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기의 경로부터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충망이 찢어졌거나 문틈이 벌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또 화분 받침대와 베란다의 양동이 같은 이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은 수시로 확인하고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으시고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이런 점 꼭 기억하셔가지고 귀찮은 모기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상범의 노래 오뚜기 인생, 그리고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정훈이의 내 마음 나도 몰라까지 같이 감상하시죠.

김상범의 오뚜기 인생,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정훈이가 부른 내 마음 나도 몰라까지 들으셨고요. 벌써 2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예까지 탑10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2부 끝곡으로는요, 배성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향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즐거웠던 오솔길에서 정답게 이야기하던 달콤한 속삭이는 사랑의 약속 지금도 잊지 못해.

0: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양이 극한 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려 세 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쇠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 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쇠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성할 때에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조영남의 나의 길 들으셨는데요. 뭐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노래죠. 원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의 번안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예가의 탑10으로 계속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의 탑10 전해드리기 전에 주파수 고지 좀 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WBS 원음방송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의 주파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주위에 좋은 프로그램 있다고 많이들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 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 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 10에서는 우리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히트곡들, 그 가운데서도요 외국곡을 번안한 노래들로 구성된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노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지난 시간까지는 1965년에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에 담긴 노래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인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2집을 가져왔습니다. 1965년 같은 해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역시나 앨범 제작에 참여한 가수들의 그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 쟁쟁한 가수들이 부른 번안곡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그리고 또 TV MC로도 아주 맹활약을 펼쳤던 당대 최고의 인기스타 위키리가 부른 사랑의 향수 9번입니다. 이 곡은 미국의 R&B 그룹인 The Clovers가 1959년에 발표한 Love Fusion No. 9 이 원곡이 되겠고요. 우리에겐 1964년에 The Searchers가 부른 커버 버전으로 더욱 친숙한 곡이기도 하죠. 또 경쾌하고 멋들어진 분위기가 아주 신나는 곡이기도 한데요. 위키리가 부른 번안곡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아주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느낌일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소개합니다. 이 시스터즈가 부른 비치 파티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아네트 푸니셀로가 부른 비치 파티이고요. 1963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 비치 파티의 주제가입니다. 영화 비치 파티는요, 1960년대 미국에서 붐이 일었던 청춘 영화 장르인 비치 무비 속에 당시의 유행 음악이었던 서프 뮤직, 즉 신나는 록앤롤 스타일의 노래들이 가득 담겨진 영화이고요. 월트 디즈니의 모델로 인기를 얻었던 아네트 푸니셀로가 주연을 맡고 직접 주제가도 타이틀로 불렀습니다. 그럼 젊음이 넘치던 그 시절의 해변가를 다 같이 상상하시면서 신나는 두 곡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965년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2집 앨범 가운데 위키리가 부른 사랑의 향수 9번 그리고 이 시스터즈가 노래합니다. 비치 파티.

흥겨운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위키리의 사랑의 향수 9번 그리고 이 시스터즈의 비치 파티였어요. 오늘 예가요 탑10에서는 인기 번안곡을 한 곳에 모은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소개할게요. 가수 조에희가 부른 마리아 엘레나라는 노래입니다. 조에희는 1960년대에 청순한 미모로 인해서 한국적인 미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런 가수죠. 1964년에 발표한 내 이름은 소녀로 일약 인기스타의 반열에 올랐고요. 또 소박하고 서정적인 목소리로 남성 팬들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영원한 소녀로 남아있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조에희가 부른 마리아 엘레나의 원곡은요, 1932년 멕시코의 음악가인 로렌조 발세라타가 작사 작곡한 동명의 라틴 노래입니다. 마리아 엘레나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멕시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엘레나 페랄타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1941년에 미국의 밥 에벌리가 부른 버전은 빌보드 매거진 차트에서 무려 17주 동안이나 머무는 아주 큰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께서도 이 첫 소절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만나볼 노래는 가수 현미가 부른 상처입니다. 현미 하면 뭐 대형 가수라는 수식어가 딱 붙어있죠. 특유의 힘있는 허스키 보이스 그리고 스케일이 아주 큰 노래들을 정말 무리 없이 소화하는 가창력을 아주 뽐내는 그런 가수 아니었습니까? 이 곡 상처의 원곡인 허트를 부른 미국 가수 티미 유로와도 아주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티미 유로는요, 백인이면서도 흑인의 음색을 지녔던 소울 재즈 싱어이고요. 1961년에 데뷔 싱글인 허트를 빌보드 싱글 차트 4위에 올리면서 블루 아이드 소울 가수의 탄생을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됩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소력 짙은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두 곡 노래 이어집니다. 조에희가 부른 마리아 엘레나 그리고 현미입니다. 상처.

인기 번안 곡을 한 곳에 모은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나고 있는 예가의 탑10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가 두 곡 남아있습니다. 이금희의 눈물의 태양 그리고 임현기가 부른 제저벨인데요. 우선 이금희 가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금희의 눈물의 태양은 영국의 가수 에미 잭슨이 부른 Crying in a Storm이 원곡이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크게 히트했던 동명의 노래를 이금희가 다시 번안해서 부른 곡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력감 넘치는 리듬에 브라스가 아주 빵빵하게 받쳐주면서 웅장한 스케일이 무척이나 돋보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임현기의 제저벨인데요. 이 곡은 미국의 가수 프랭키 레인이 1951년에 발표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은 동명의 노래를 원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서부를 달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마치 서부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곡 역시 박력과 웅장함에 있어서는 앞의 노래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곡의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예가의 탑10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3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희귀 앨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2집에 실린 노래 가운데 이금희의 눈물의 태양 그리고 임현기의 제저벨입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태평세계가 돌아오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이 하나 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힘을 어울러야 하고 우리들부터 실천하여야 쉽게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세상이 통하는 때요 사통오달이 큰 도인의 심경이니 국한에 얽매이지 말고 원망이나 섭섭은 풀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만인이 다 은인이 되어 태평세계가 저절로 이룩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요쪽편 6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황정자의 귀뚜라미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축하할 일, 또 위로받고 싶은 일들, 추억의 옛가요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편지나 엽서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편지도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좀 전해드리죠. 세 곡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미미성 자매가 부르는 인생은 즐거워, 그리고 현인의 나폴리 만보,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예, 처서입니다. 절기상 처서. 이 처서라는 단어가 더위가 그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요. 선선한 가을이 본격적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모기 더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가을이 곧 시작되는 거죠? 예, 정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을이 오면 여러분께서는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낙엽 쌓인 호젓한 길을 말없이 걷는 것도 좋겠고요. 또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산으로 단풍 구경 가는 것도 즐겁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좀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가을의 러브레터 오광수. 연분홍 편지지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고운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여름의 꽃밭에서 까만 분꽃씨를 받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타는 가슴이지만 연분홍 꽃을 피운 분꽃이랍니다. 이젠 오세요.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되면 당신의 아름다움이 산에도 피어나고 들판에도 피어나서 멀리 있던 마음은 가까워져서 꿈에만 보았던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당신의 손을 잡고 하얀 코스모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렵니다. 지금 연분홍 편지지에 보고픔 담아 고운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오광수 시인의 가을의 러브레터였었고요. 최양숙의 가을 편지 그리고 백호빈의 낙엽은 지는 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DJ 선곡으로 함께한 두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과 또 휴일인 모레 일요일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반가운 인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머스마들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밤에 가겠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치거나 앞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는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되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0: 것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오늘은 원기 111년 법인절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의 제자들이 함께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올린 날인데요. 우리가 성인과 위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까닭 역시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평범한 이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실천하셨기 때문일 텐데요. 그분들의 생김새나 나이 같은 외형적인 조건들은 우리의 존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직 타인을 품어안는 그 마음의 깊이와 사심 없는 실천만이 울림으로 남아서 오늘까지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현들의 뒤를 이어 내 삶을 한층 넓히고 대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선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론의 문이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저희들의 소원 듣고 왔습니다. 이론의 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 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이고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좁고 간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시야가 넓고 도량이 넉넉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9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대인이 될 소지가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대인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라.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바라기만 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텐데요.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공부를 차근차근 이어가면 됩니다. 내 마음의 품을 키우고 영역을 넓혀가는 진정한 공부를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정성껏 이어왔는지 조용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139장 부처는 누구이며,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 성가 107장 저 허공의 밝은 달은.

정산 종사님께서는 대인이 되는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령으로 만사종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대해 나갈 때 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품어안는 것이야말로 대인의 길로 들어서는 참된 비결이라 가르쳐 주신 건데요. 결국 대인이 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재산 혹은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크기에 있을 겁니다. 마음이 넓고 더 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소한 허물이나 실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넉넉한 포용력으로 세상 만물을 은혜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주기 마련이죠. 반면 마음이 좁고 덕이 부족한 사람은 늘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만을 앞세우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 자기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곤 합니다. 과연 지금의 나는 대인의 넉넉함과 소인의 졸렬함 중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원의 한 길로 가게 하소서, 이응준 교무님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조 로스트로퍼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지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누구나 대인 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넓혀서 대인 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덩치가 크든 작든 우린 누구나 내면의 품을 넓혀 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그릇을 차곡차곡 키워나간다면 언젠가 세상 어떤 시련 앞에서도 걸림이 없는 대인이 되고 나아가 깨달음을 얻은 성현들의 단단한 경지에도 다다를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일을 대하든 조급함 대신 넉넉한 여유로 품어안는 만사종관의 마음으로 늘 당당하고 여유있게 대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율곡 2도 임금에게 이제 올린 거죠. 하늘로 말하자면 이것을 명이라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한 가지다. 하늘로 말하자면 명이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인데 명이 성인이 사실 한 가지다. 둘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뭐 도가 있다 해서 뭐 성명정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를, 한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하기를 심성이 원래지 아니, 마음이 성품이니 하는 것이 원래 있었다. 뭐 대령이로 본다 할지라도 이제 있었고, 또 개체적인 입장, 계령으로 본다 할지라도 심성이라는 게 있었다. 다행히 그런데 뭐 형상으로 나타지고 어떻게 무슨 뭐 기운으로 뭐 있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것 없이 있는 것이다. 이원 본시초이라. 진리 그는 너 본래부터 있었어.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다. 맞아. 명광무소매하면 깨치고 밝혀서 얻은 바가 없으면. 그러니까 중생 입장에서 그것이 어두워서 밝혀지지 않냐고. 혼탁에서 맑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맞아. 조화가 벽옥문이라. 그래서 조화가 커다란 그 문이 결국은 열리게 된다. 내 본래의 심성이 있고 또한 진리 자체도 있으니 그것을 안다 하면, 깨닫는다 하면 결국은 나의 육군 동작 그 자체가 조화거든요. 조화가 다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큰 문이 열려서 일체 생명을 다 제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본성은 명이 무료, 본래 성품이라는 건 밝고 맑은 물건이요. 밝고 맑은 그 자체다. 고로 무선악분이라. 그러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눔이 없더라. 뭐 성선이니 성악이니 그 말할 필요가 없다. 본래 성품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이냐. 어변 진첩이라면, 그래서 어변이 참바탕에서 소멸하면 업이죠. 천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업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변이다. 그림자다. 실제 그림자다. 참진리의 바탕에서 몰래 성공의 바탕에서 소멸한다면 능지 자연 흔이라. 능한 지혜, 능지, 능한 지혜가 자연적으로 발휘하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밝아지기를 바라고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도가의 몰입이나 마찬가지다. 불로소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도가에서도 참도를, 참진리를 깨닫기는 사실 어렵다 하는 얘기가 본성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개성, 개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이제 불교 시, 개, 뭐 가타, 승려, 이제 두 마디가 한 덩이씩 이렇게 되게 지은 글, 이런 것들 개라고 한다. 칭송한다, 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체의 이름, 문체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뭐 숭자는 칭송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공자와 머리혈 이것이 합해서 송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기송이니 부중송계니 뭐 송풍, 조송 다 이런 것들이 계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적으로 계송은 석자, 넉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자 등 다자로 이제 똑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근데 불경 가운데 창사로 이제 가타 여기 이제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송은 그 계구, 계언, 계어, 계송 등으로 이제 범어의 가타이고 불경의 칭송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문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행 또는 개경이라고 해서 경의 뜻을 이제 풀어 쓴 이제 산문. 이것을 장행 또는 개경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중송 또는 응송이라고 해서 경의 산문을 요약 서술하는 시가 형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타 또는 계속이라고 해서 불경의 산문과는 관계없이 불교적 교리를 시가로 예, 표현하는 것이 계송의 그 의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송이라고 하면 둘째와 셋째, 이제 중송과 가타를 함께 이제 일컬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북계송이라는 것은 조사들이나 고승 석덕들이 평생을 두고 터득한 깨달음을 요약해서 또 표현해서 후학들에게 법을 전한다는 의미로 담았고 열반송은 열반에 이르러 생사에 관한 법문을 베푸는 것을 말하며 오도송은 깊은 수행으로 깨침을 얻어 진리의 세계를 읊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법계송 또 열반송 오도송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 이야기한 대로 전법계송은 법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송을 주기도 하고 우리 대중사님 같이 계송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 뒤에 이렇게 이제 열반을 놔두시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반송도 이제 생사에 대한 얘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한 글귀나 말씀으로 이제 뭉쳐놓은 것이고 오도송 이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성품을 이제 회복해서 그 알을 이제 송으로 이렇게 뭉쳐놓은 것이 바로 오도송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불교 계송 입장에서는 사전이 아닌 공전이다. 그래서 이 공전도 이 공자도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변되게 공공연으로 전했다 또는 함께 다 전해줬다. 그래서 득여부도 수여불수 가여불각 기여불기는 자격이 있을 뿐 스승 곧 전수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냐 아니면 얻지 못하는 것이냐 견성인가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심능이 마음의 능이 또는 심지가 마음의 지혜가 확실히 견성했으면 주는 겁니다.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또 수여불수 주고 주었다. 받았다. 받지 못했다. 깨달았으면 한테 받을 수 있죠. 또 가계불가 깨쳤느냐 깨치 못했느냐 기 불기 즉 법기냐 법기가 아니냐 이런 걸 봐가지고 자기가 법기고 깨달았고 얻을만하고 받을만하면은 주어줘요.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무슨 뭐 권력이 듭니까 그냥 주어집니다. 그러나 얻을만하지도 않고 받을만하지도 않고 법기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했다 하면 아무리 준다고 할지라도 못 받아요. 다시 말해 사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사로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공전이다. 공전. 공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1200대중을 거느리고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당신도 열반에 드려야 하는데 이게 법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첫째가 염화미소다. 말이에요. 염화미소라는 얘기는 꽃을 들였다고 말해요. 꽃을 그 누가 미소를 했냐. 1200대중을 놓고 화우 꽃비가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설법을 하시고 하시다가 꽃을 들였다. 일체 대중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왜 꽃을 든지를 의미를 모른다. 그런데 가섭둔 자가 미소를 지었다. 판미소를 지었다. 의미를 알았다고 말이야. 의미를 알았다. 꽃, 부처님이 꽃을 든 의미를 알았다. 이와 같이 꽃을 든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법기요, 깨달음을 이뤘고 얻을만하고 받을만한 지경의 지혜를 가졌다 하면은 누가 안 죽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삼투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세 주체에서 마음을 데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깨달음을 이뤘다고 해서 한 번에 주어지는 건 아니고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이뤘을 때 비로소 법이 건네게 된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법은 건네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을만하거나 받을만하거나 깨달았다거나 그릇이 법기가 되었다 하면 주죠. 그렇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줍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 하면 사실 자명이득 스스로 밝혀서 얻은 거지. 내가 내 안의 것을 밝힘으로써 벌레를 다 잠재우고 어변을 다 씻어내고 삼독오해를 다 물리치고 본래 밝은 그 심성을 가졌을 때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스스로 지혜로움을 받는 것이다. 차지인수. 스스로 지혜로워야지. 아무리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받나. 또 스스로 깨달음이 증명하는 것이다. 착각이죠. 스스로 깨달아서 그 증명을 스스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 공부 잘한 도인들은 비록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수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을 혼자 안고 떠난다. 법을 전해주면 그 제자가 오롯하게 스승의 법을 받아서 중생제도에 진력을 할 수 있을 때 법을 주지만 자칫 그 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화 삼아서 못된 짓을 한다 말이죠. 기인 취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모으고 이런 짓을 하게 생겼으면 안 줘요. 안 줘요. 딱 갈무려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밝히하고 내 스스로 지혜스러워야 하고 내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내 스스로 법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해줘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삼재인지 여마미소, 곽시상부, 또 다자차점 분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의 상황을 전법의 상황을 거쳐서 비로소 가섭준자에게 법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이 뭐 어떤 재물을 뭐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그 내 재물이니까 자식에게 전해주고 이것과는 달치요. 법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대중단의 법은 이제 사전이 아닌 공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받는 것은 사득일 수밖에 없다. 사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얻고 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한 법을 똑같이 받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여러 대중이 다 같지만은 그 각자 받아들이는 법의 명암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승 근기자면은 혹시 모르지만 근기도 천층만층 있는지라 그 법을 받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받는 것이지 나 이외에 다른 것이 받아지는 건 아니다. 또 내가 얻는 것이지 나 이외에 다른 것이 얻는 것은 아니다. 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자각은 내가 깨치는 것이지 남들이 깨친 것이 나에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 하면 남들이 깨쳐서 나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받고 싶어도 네, 그릇이 안 되면 안 된다. 도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 절대로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혹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하는 노래를 흉내라도 내고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앵무새를 보니까 이게 주인들이 얘기한 것들을 몇 단은 알고 하더라고요. 흉내를 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훈련을 한 거예요. 단련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돈은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이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의 그 전번 개송은 유논부로 문은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공역 식구적이라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개송 동원돌이 동기연기 동격사업 또 세산종사 개송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 더 개척하다 하나의 세계 이렇게 전법 개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송을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다. 자기 개송 이렇게 한 점 딱 찍는 것도 송이에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송, 내가 깨달음의 그 의미, 실행의 의미, 또 얻었던 그 진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 점 알아야지 담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케이죠. 이게 그래서 아 글자 하나도 좋죠. 한 거 한구도 좋고 한자도 좋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예, 공부를 했으니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결론을 짓는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기라도 이렇게 한번 두기든지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이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구도 좋고 열 구, 이십 구도 예, 좋다. 그래서 자기 개성을 한번 딱 써놓고 열반해도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퇴임하신 그 교무님들을 보면은 자서전 비슷하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멋있고 육조대사 또 신수대사 신수대사 유명한 분이에요. 홍인문화에서 육조가 오기 전에 육조를 그러니까 육조지 육조 육조를 삼으려고 했어요. 오종인 대사가 그런데 느닷없이 혜령대사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전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하루는 홍인대사가 이제 법을 전해야 할 이제 때가 이르는지라 대중을 모아놓고 너희들 법을 받을 만한 역량이 있는 개송을 하나 씌워서 다시 한번 글을 하나 씌워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미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수가 있으니까 훌륭한 신수가 있으니까 저 사형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육조가 됩니다.

0: 지혜롭다.
1: 시식물 제 그러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막사유 지내야라. 삐끌 때 이것이 끼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보리가 있지, 명경 밝은 심량을 가졌지. 그런데 왜 닦으라겠나 말이야. 닦을 이유 없잖아요. 아 그래도 가졌는데 왜 닦고? 그게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가 딱 가려 있다고 말이야. 가려 있어. 그를 보면 무엇인가? 2% 부족해. 2%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회랑에다가 이제 싹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 회랑에 이제 그리스이니까 읽어보기 좋거든. 그래서 서로서로 외워. 어? 동자도 외우고 조금 이제 큰 사람도 외우고 오래된 사람도 외우고 그래서 외워. 이제 그 당시에 육두대사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이제 오종인대사에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뭐 원숭이란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어쨌든 그거 놔두고 이제 방아를 찢는 거라. 대중들이 먹을 식량을 찢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두대사가 이렇게 이제 몸도 그 야유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아를 찢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돌을 메고 돌을 지고 이제 방아를 찢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아를 찢는데 그 동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외워 쌌거든. 그래서 아 그게 무슨 글입니까? 하니까 아 이거 오조의 그 법을 받을 신수 사형께서 어젯밤에 지은 시라고 그러면서 이 시를 잘 외우고 이대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홍인대사가 말씀을 해가지고 전체 사중들이 절에 사는 대중들이 전부 외우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하면 나는 이제 그 글을 모른 게 유대 글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어찌 몰랐겠습니까만 그 나 글을 모르니까 한번 써봐라 써달라고 이게 쓰고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쓰고는 이대로 이야기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야기 해주는데 그러면 육교대사가 그럼 나도 글은 모르지만 이제 네가 받아서 하나 써가지고 그 회랑에다 한번 붙여다오. 아 그거야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보리 봄수요. 보리라는 본래 나무가 없다. 어디가 무슨 보리에 무슨 나무. 그래서 현장적으로 보리가 이런 게 있어.
2: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어빈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끊일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치거나 앞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는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되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에서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경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누구라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날 그리워.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무본편 31장 말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9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평상심 공부 잘한 이가 참 도인이니 빈부귀천 고락간에 도심이 일관해야 큰 도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73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한 제자 이어쫓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이어쫓기를 어찌해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평일 내내 우리는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으로 살며 내 마음을 남에게 주느라 바빴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새벽 공기와 내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평온 속으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덟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3장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갑종 전무 출신과 갑종 거진 출지는 우리 스승님 외에 더 높은 스승이 없고 우리 동지님 외에 더 좋은 동지가 없고 이 법 외에 더 크고 바른 법이 없고 이 일 외에 더 즐거운 일이 없음을 알아 모든 동작이 다 이 공부, 이 사업을 떠나지 않고 전 생명과 전 인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라.

우리 스승님 외 더 높은 스승이 없고 우리 동지님 외 더 좋은 동지가 없고 이 법 외 더 크고 바른 법이 없고 이 일 외 더 즐거운 일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 우리도 부지런히 수행해서 그런 경지에 오르도록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빌 찰렙 트리오의 연주 듣고 계십니다. Summer Serenade.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날 공자께서는 어느 때 도둑의 무리에게 둘러싸임을 당하사 7일 동안 양식이 끊어졌으되 태연히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기후가 추운 뒤에야 송백의 절개를 알고 환란이 있은 후에야 공부에 참된 힘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대중의 마음이 조금도 요란하지 아니하여 서로 평온한 음성으로 노래하며 화답하거늘 도둑의 무리가 그 광경을 엿보고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규칙과 규범을 어기는 사람은 사회에 해로움을 끼치고 타인과 자신의 자유마저 속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려는 사람 또한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법이죠. 방종을 절제하는 일은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계율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며, 사욕을 버리는 일은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공심을 쌓는 겁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죠. 방종과 사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걷어내고 계율을 잘 지키고 공심을 양성하면서 참 자유와 큰 이익을 얻고 더불어 아름다운 낙원 세상을 만드는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운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길 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행각을 보전하나니라. 천지 피은의 조목.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 운, 우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천지 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체받아서

행할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조목,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돌을 재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돌을 재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돌을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 근, 친, 소와 휘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돌을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돌을 재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돌을 재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천지의 길 흉없는 돌을 재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돌을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돌을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가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편착심이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 하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 앞에 어찌 재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재벌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 중에서 천지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6장 거룩할사 우리 천지 천지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5. 이춘풍이 여쭙기를 지난번에 저희 자식이 산에 갔다가 포수에 그릇 쏜 반안에 크게 놀랄 일이 있어온데 만일 그때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 하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사올지 취사가 잘 되지 아니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대로 한번 말하여 보라. 춘풍이 사례기를 법률이 이러한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법의 사실을 알리어 부자된 심정을 표함이 오를 듯 하나이다. 대종사 다시 송적벽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모든 일이 다 인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오니 그 일도 인과의 보응으로 생각하옵고 아무 일 없이 하겠나이다. 대종사 다시 오창건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저도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에 호소하겠사오나 또한 천명으로 돌리고 그만두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중도를 잡지 못하였도다. 대개 지금의 법령 제도가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 횡액을 당하였거나 의회에 급사를 하였을 때는 비록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발견한 사람이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가졌나니 외인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처지리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부모로서 즉시 관청의 사유를 보고할 것이요. 그 후의 일은 법을 가진 관청의 처리에 맡기고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56.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57. 대종사 하루는 남학영을 보시다가 공자께서 도척을 제도하러 가시사 무수한 욕을 당하고 허망히 돌아오셨다는 귀절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큰 성인이시라 스스로 위험과 욕됨을 무릅쓰고 그를 선으로 깨우치어 하사 후래 천만년의 제도의 본의를 보이셨으나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은 시대를 따라 다른 것이니 지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면은 말로만 건면하기에 힘쓰는 것보다 실질을 먼저 갖추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해야 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대개가 각자의 실지는 갖춤이 없이 남을 권면하기로만 위주하여 결국 허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인심이 권면만 가지고는 진실로 믿어주지 않게 된 연고라. 그런다면 저 공자께서 직접 권면으로 도척을 제도하려 하심과는 그 방편이 서로 다르나 직접 권면하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실질을 먼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그 본인은 다 같은 것이요. 오직 그 방편이 시기를 따라 다를 뿐이니라. 58. 대종사 하루는 주의 무왕이 자기의 천자인 주를 치고
천하를 평정한 후에 스스로 천자가 된 데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왕의 경우를 당하면 백성의 원을 쫓아 줄을 치는 일은 부득이 행하려니와 그 위는 다른 어진 이에게 사양하겠노라. 그러나 어진 이가 없거나 그 위를 사양하여도 천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때에는 또한 어찌할 수 없나니라. 59. 어떤 사람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와서 대종사께 사례기를 제가 유람하는 중에 가마귀나 뱀을 임의로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사람을 보고 왔사오니 그가 참 도인인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마귀는 가마귀와 떼를 짓고 뱀은 뱀과 유를 하나니 도인이 어찌 가마귀와 뱀의 총중에 섞여 있으리요. 그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떤 사람이 참 도인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도인은 사람의 총중에서 사람의 도를 행할 따름이니라. 그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인이라고 별다른 표적이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없나니라. 그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떻게 도인을 알아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잘 알지 못하나니 자기가 외국말을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 외국말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것이며 자기가 음악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의 음악이 맞고 안 맞는 것을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 하노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도품 55장에서 5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상생의 꽃, 평화의 꽃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0. 이어 말씀하시기를 열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그 지조를 잘 지키는 것은 다 열에 속하나니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지조를 중의하는 것이 여자가 정조를 중의하는 것과 같은 까닭이라. 여자의 신분으로 그 정조를 중의하지 않는 이가 다른 조행에 얼마나 성의를 내리오. 그러므로 열의 실행은 남녀노소 간에 여자의 정조로서 비롯하여 천만 경우에 각각 그 지조를 잃지 않는 것이니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항상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의 신분을 잘 가져서 정당한 일이면 죽기로서 실행하고 부당한 일이면 죽기로서 앉는 것이 다 이 열의 활용하님이 없는지라. 이는 옛날 세상의 좁은 해석으로 약혼만 한 남자가 죽을지라도 평생을 그 집에 가서 늙는다든지 또는 남편이 죽으면 인도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다 불구하고 오직 그 한 남자를 위하여 순사하는 등 우치한 열에 한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열의 의인은 실로 광대하고 통달하여 천하고금의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도의 표준이 되나니라. 현하 시대 인심을 본다면 열의 병듦이 오래인지라. 본말과 주객을 바꾸어 생각하며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달라지고 어젯날에 하던 이론이 오늘에 변경되는 자 많아서 세상의 질서가 박지 못하고 인도의 표준이 정확하지 못하여 성현의 교법이 권위를 잃고 사람의 생활이 더욱 창란해짐으로 이 창란한 생활을 돌이켜서 신성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열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열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라. 61. 이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유운에 세상에 충이 없고 세상에 효가 없고 세상에 열이 없으니 이런 고로 천하가 다 병들었다 하였고 천하의 병에는 천하의 약을 쓰라 하였으니 이는 장차 충, 효, 열이 병든다는 말씀과 충, 효, 열을 잘 살리라는 부탁이라. 충효열의 병은 곧 천하의 병이요. 천하의 병을 고치는 화제는 또한 우리 대종사의 교법이시니 우리가 매일 우리의 참 성품을 잘 연마하는 것은 곧 충을 살리는 공부요. 사중보은에 힘을 쓰는 것은 효를 살리는 공부요. 신앙을 굳게 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곧 열을 살리는 공부라. 우리의 공부가 아니면 어찌 충효열을 살릴 수 있으며 충효열을 살리지 아니하면 고해에 빠진 모든 병자들을 어찌 구원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부지런히 공부하여 먼저 각자의 마음병을 고쳐서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병 없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그 힘을 합하여
우리 교단 전체가 병 없는 교단이 되게 하며 그 힘을 추진하여 천하 만방의 병을 다 고치는 좋은 의왕이 되는데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62. 오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륜은 동양윤리도덕의 표준으로서 가정, 사회, 국가의 모든 규범이 이에 근본하여 세워져 있던 것이나 근래에 와서는 이 법이 해이해지고 실천의 능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이를 시대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풍우유신을 부모와 자녀는 친함이 있으며 위와 아래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화함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서가 있으며 동포와 동포는 신의가 있으라로 함이 그 법의 본의를 살려서 전성의 뜻을 원만히 이룩하는 길인가 하노라.

0: 오늘 정산정사 법원은 경위편 60장에서 6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25장 한기운 한마음을 인류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16. 대산종사 교화의 3단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비 인정 교화로 정의를 서로 건네서 법을 받아가게 할 것이요. 둘째는 무량 본문 교화로 정법을 전해서 인생의 활로를 열게 할 것이요. 셋째는 무언 실천 교화로 말 없는 가운데 스스로 수행 적공하여 대도를 증득하여 이를 본받게 할 것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교 반백년 이후에는 교화를 유조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단의 큰 일이요 준비해야 할 일이니라. 교단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출가 교도만으로는 교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인 바 전무 출신 제도나 거진 출진 제도를 다각도로 연구하는 동시에 재가 교도가 교정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심판이 더 중요하고 위에서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아래에서의 저력이 더 중요하니라. 해외로 뻗어가는 것도 시급한 일이나 내 몸, 내 가정, 내 나라부터 법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입으로 말하고 붓으로 쓰는 종교도 중요하나 몸으로 실천하는 종교가 더 중요하니라. 19. 대산종사 서울회관 일의 수습과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지조를 시험하나니 좋을 때와 잘될 때 공을 다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는 것이 결국 내 일을 하는 것이니라. 교단이 발전하려면 재가 출가가 다 같이 안으로 인화하고 밖으로 단합해야 하는 바 인화를 하려면 겸양이 앞서야 하고 남에게 해를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단합을 하려면 내가 먼저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맞추어 주는데 노력해야 하나니 인화와 단합이 잘 되면 교단 만대의 복조가 무궁할 것이니라. 20. 대산종사 대중의 합력으로 서울회관 일을 수습하도록 한 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공의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나니 설사 일이 더디고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의에 따르도록 하라. 이번 일은 나의 결단만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공의를 모아 처리하도록 하였는 바 시일은 좀 걸리고 힘든 것 같았으나 원만히 해결되었고 전체가 각성하여 대중이 무서운 줄 아는 훈련이 되었나니 만일 내 결단만으로 그 일을 해결하였다면 그때는 쉬울지 모르나 뒤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 더욱이 후대 지도자나 대중들이 그 본을 따른다면 장차 교단은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 모든 일은 공의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하느니라. 21. 대산종사 서울회관 일의 수습과 관련해 이 철행에게 높고 큰 안목으로 영원한 계획으로 광대한 그물을 준비하라는 친필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일에는 반드시 어떠한 곡절이 있는 것이니 숙세 업이니 녹아나는 것으로 알고 송사는 하지 마라. 대종사께서도 큰 사건은 작게 만들어 처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며 상은 많이 주고 벌은 적게 내리셨나니 만일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일을 처리하면 뒤에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되므로 어려운 일일수록 평화와 상생으로 해결하도록 하라. 2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젊은 교무들이 정의감으로 행동하여야 살아있는 교단이 되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니라. 자기의 뜻을 충분히 밝히고 법치 교단이 되도록 대안을 내놓되 부모 자녀의 심경으로 일을 대하고 처리하면 그 일이 바르게 되고 후회가 없으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굽은 사람 위에다가 바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복이지. 백성들이 복종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지금 이것을요, 이제 그 왕, 조, 직접, 그 왕, 조, 직접. 자, 예,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죠. 자, 그 왕, 굽은 것을 들어요. 굽은 사람을 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주는가 막 바른 데에다가 올려놔요. 굽은 사람을 바른 데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 불복이라. 따르질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알았죠. 이거 말이지. 자, 공자님 말씀이죠. 진짜 안 그렇습니까? 고금을 통해 가지고요. 모두가 다 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금이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자, 이 직과 왕, 이 왕과 직. 여 위에 것은 뭔가 하면요, 직이 주가 됐죠. 그리고 왕이 밑으로 갔죠. 그런데 여는 뭔가 하면요, 왕이 위로 올라갔어요. 굽은 것이, 굽은 사람이. 여는 뭔가 하면요, 직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래 되면 말이죠, 민불복이라. 백성이 안 따라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직과, 자, 왕.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직과 왕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요. 자, 직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하면 직은 뭔가 하면 정의예요. 바른 것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 바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왕은 이건 뭔가 하면요. 정의 반대가 뭡니까? 사. 정, 사. 사된, 사사로운. 이건 바른 거예요. 자, 사람으로 보면 이건 바른 사람이에요. 직은요. 그 왕은 뭔가 하면 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지도자로 있어요. 그 집단과 단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뭐 뻔하게 다 아는구만요.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직은 정이고 이건 사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이 직은 이거 뭔가 하면 공이에요. 이게 왕은 뭔가 하면요. 사예요. 공사의 공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은 직이에요. 직이다. 논의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논의에서요. 이 공면될 공제. 공면될 공제. 우리가 공심 얘기하죠. 공심. 이거 뭔가 사심 얘기하죠. 하나의 집단과 단체가 형성되면은 크기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요, 그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한데, 아, 그거 전에 돈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단체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 돈은
0: 필수죠. 예,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돈은 필수입니다. 에이. 자, 이제 가는데. 근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요, 공은 공심 아닙니까? 공변될 마음이죠. 공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사실은요, 우리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 공의 덩치예요. 아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축조합, 방공사 처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공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총부에서 할 때 지금 그 대종사님 사모님 십타원 사모님이 양하원 사모님이 지금 저 회관에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건 잘하시네. 정말로 하원이는 집에 가서 먹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형성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 말이죠. 당신 사모님한테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해 가지고 그 밥 한 끼를 못 먹게 하고. 참 공의 덩치죠. 그런데요, 집단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공적으로 돈을 필요한데 그것을 말이죠. 공적으로 집단을 이용해 갖고 돈을 벌 수도 있죠. 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못할 얘기 많은데요. 제가 그 어느 종교 지도자 그 이제 그거를 갔는데요. 하, 어느 교수가요 나와 갖고 그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을 나도 가서 이제 그 찬양을 그 양반 정말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다 이런 이제 역할들을 모두 하셨다는 걸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 그렇게 해줬는데 마지막에요 학자인 손봉호 교수가 탁 나가지만 지금 내가 참 깜짝 놀랄 소리 들었어요. 뭔가만 어떤 단체를 대형화 시켜가지고 그 대형화 시킨 그 단체가 오히려 그 종교가 지향하는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훼손시키는 시초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분이 제공했다. 이거 엄청난 잘못이다. 우리 못 키워가지고 모두 난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조그마한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반드시요, 커지면은, 단체와 집단이 커지면은, 그 단체와 집단의 기생에서 사는, 이용해갖고 사는 사람이 붙게 되는 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손님 하나라도 더 끌기 위해서 간다니까? 왜 갑니까? 사람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아니, 모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지금. 잘합니까?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이게 공사예요. 공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직은요, 정의예요. 왕은 뭡니까? 불이에요. 알겠죠? 정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가 위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 집단과 단체는, 그러니까요, 정말로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또 여기서요, 저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게 뭔가 직언요 정신이에요. 그러면 왕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 물질. 물질이에요, 왕은요. 이거 물질. 그래서요. 물질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가 올라 정신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직이 앞에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직이요. 그래서 직이 서고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 이런 이제 구조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요. 직은 뭔가면요. 보온이에요. 왕은 뭡니까? 배은이에요. 배은이에요. 왕은 배은이에요. 자, 그러고요. 지금요. 그 이제 지금 직은 뭔가면 감사해요. 왕은 뭔가면요. 원망. 원망이에요. 왕은 원망.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딱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우리 교단은요. 사요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요의 첫째는 뭡니까? 자력양성. 두 번째는요. 지자본이. 세 번째는 타자녀 교육. 네 번째는 공도자 숭배. 자, 그런데 지금 뭔가면요. 정신의 자주력이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선 사람이에요. 직거래죠. 직은 왕은 뭔가면요. 정신의 자주력이 안 선 사람이에요. 근데 서도 자주력이 서도요. 잘못된 의식과 감각을 가지고 선 사람, 자주력이 선 사람, 그걸 뭔가 하면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자주력이 선 사람이 뭡니까? 왕이지요. 왕입니까? 직입니까? 왕이지요. 하, 그러니까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그거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력은 서긴 섰어요. 지 주관이 뚜렷해요. 근데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사요의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지자본이 아닙니까? 지자본이에요. 지자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직이고 위에서 해야죠. 반대로 우자가 지자의 위에 우자가 서면은 어째 됩니까? 민불복이에요. 백성이 안 따라요.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 공자님은요. 진짜 참말로 이런 지금 근데 그게 이게요. 그러니까 고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고금을 통해서 정말 이 정당한 이치와 이것은요. 고금을 통해서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요. 교의품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항상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신, 물질 위에 정신이 서야 돼요. 그렇죠? 정신 위에 물질이 서면은 안 돼요. 자, 물질 위에 정신이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정신 위에 물질이 서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사건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 아십니까? 정신 위에 물질이 섰어요. 정신 위에 선 물질, 그거는 뭔가만 잘못된 물질이에요. 이게 말이죠. 세상을 망치고 그 집단과 단체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백성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 말입니다. 정신이 바른 사람이 끌고 가는 것과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끌고 가는 그 집단과 단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 말이죠. 이 교육품에서 말씀하신 지금 정신문명, 이 정신문명을 물질문명의 위에다가 정신문명을 세워서 이 정신문명이 말입니다. 인류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들을 선용하고 잘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탄생된 종교가 원불교다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FPT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FPT에 살아야 돼. Next Life 플랫폼 FPT.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인사님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원상 서원문 가지고 말씀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은 원기 23년 11월에 대종사님께서 회보의 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불교의 반야신경이 있다면 저희는 일원상 서원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천둥만둑을 넘어서 엄청난 일원상 서원문을 했건만 지금도 이렇게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일평생통한 일원상 서원문을 주석으로 외우고 법회 때마다 외우고 했는데도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자신이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는 일원상 서원문 속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보자. 저부터 그런 마음도 단단히 지금 제가 준비를 했고 신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 그러죠.
5: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진리, 일원상 신앙, 일원상 수행 이게 쭉 다 이렇게 좀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 따로 이 일원상 서원문을 내놓으신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6: 출가 제각간에 교법을 신봉하고 배울 때 모르는 것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청하면 네. 일원상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5: 네네.
6: 그러니까 일원상은 아는 것을 누합을 해야 돼요.
5: 아는 것을 누합을 해라.
6: 누합을 해라. 그래야 일원상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일원상 서원문은 본래 우리 그 동양적인 종교는 주문 종교였어요.
5: 아, 주문.
6: 주문을 통해서 광명을 회복하고 위력을 얻고 대개 종교를 신봉하는 분들이 광명 회복보다는 네. 위력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봉하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그 주문이라는 것이 뭔 거니? 그 명상과 같은 건데 네. 주문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네. 알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네. 아는 것도 버리고 네. 그 일심의 경지로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5: 네.
6: 그 무아의 경지로 도달해서 진리의 실경에 이르면

0: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위력을 얻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거를 물시하고 자꾸 진리라고 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다면 자꾸 이런 상황으로 멀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조심할 일이고, 이론상 서문도 내용상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파지하고 깨닫는 데는 아주 훌륭한 경전이지만은, 이론상 서문을 주문처럼 늘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론을 위력을 얻고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운하면 그랬죠? 그 위력을 얻고 체성이 합해서 광명을 회복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이론상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부는 주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주장하고 싶어요,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 교법을 이해할 때에는 그 대체적인 의의, 대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론상 선문은 전체적인 의지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그거를 상념해 두고, 이론상 서운문은 진리의 그 맥을 한 분야 한 분야를 잘 분석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전체적인 또 근원적인 데 도달하는데 공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부분적으로만 하면은 또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이론상 서원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1: 그럼
0: 그
1: 그것부터
0: 대체
1: 말씀을
0: 요지가 어떻게
1: 받으시겠습니다.
0: 되었는가부터 아는 것이 좋겠어요. 첫 규절이 이제 이론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언어도단의
1: 그다음에 입정처요.
0: 입정처, 거기서 딱 끝난 거거든요. 입정처.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자꾸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자꾸 궁구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일체 사념을 놓아버려라.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야 이론상의 경지에 합한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고 일체 사념을 버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체 번뇌와 망상과 사념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사념을 버리고 살아요, 사실은. 마음이 항상 진공 상태에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진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수호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늘 느끼고 깨달아서 활용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저런 줄도 모르고 그냥 임의로 자연 환경처럼 지나간단 말씀이죠. 자연적인, 자연 인간처럼 그냥 생각하고 활동하는 면에서만 주력을 대고 텅빈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론상 소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첫째가 이론상에 대해서 알라, 그거예요. 이론상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첫 말씀이 이론은 언어수단의 입정처요, 이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첫 말씀을 내시고, 이 형상이 없고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이르지 못하고 접촉으로 할수 없는 그런 형상 없는 자리가 이론상인데, 그런 이론상에서 사물의 세계, 천지, 동포, 법률이
1: 법률,
0: 다 생출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론상의 세계에서 사물의 세계가 전부 창조되었다, 그 말씀. 또 창조될 뿐만 아니라 성주교공으로 변화하고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이렇게 현실 세계가 이렇게 실존하면서 변화하면서 일었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에 의한 것이다. 그 해설이 나와요, 처음에.
1: 그렇습니다.
0: 그러므로 우리 수행자로서 이론상의 진리가 공언정의 원리니까 삼학 수행을 철저히 잘제해서 삼대력을 얻음으로써 이 사물의 세계를 은혜 세계로, 이 전체 인류 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또이 번뇌가 늘 치성하는 중생심을 다 버리고 불심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첫째는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이론상의 진리는 언어가 도다는 그런 무형한 자리인데 네. 그런 무형한 자리에서 사은이 태동되었고
1: 네.
0: 사은은 성주계공 생로병사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론상의 진리다. 그런 말씀이시고
1: 네.
0: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사막 공부를 정진해서 불성을 깨닫고
1: 네.
0: 그 불성으로 사은을 대하면 광대무량은 낙원세가 이루어지고 불심을 잘 수용하면 극락과 영생이 그 자리에 있다.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가지고 이론상 서원문을 참 지성으로 공부하면 이론으로 위력을 얻는다. 그 결론이, 결어가. 또 이론으로 체성에 합한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 네, 네.
0: 체성에 합하는 것이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체성에 합하면 그러면 최성이 합하면 무화의 경지로 머물러 버리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1: 네.
0: 최성이 합한다는 말은 무화의 경지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를 실생활에 활용해서 항상 무화의 경지와 사실의 경지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고 생사거래를 하고 모든 진리를 오득하는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최성이 합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광명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체성은 텅 빈 자리지만은 텅 빈
1: 네.
0: 자리는 바로 광명한 자리예요. 광명한 자리예요. 텅 비어서 텅 비어버린 건 없어요. 텅 비었다면 그 허무 아니냐? 그렇지 아니었고 광명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을 지성으로 공부를 잘해서 일심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론상 소원문 공부를 잘해서 사은의 본행, 은혜 세계에 도달한다면 이것이 복해양족의 부처님이거든요.
1: 네, 네.
0: 복해양족의 부처님을 이루었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론을 위력을 얻고 이론을 체성에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을 위력을 얻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위력.
1: 네.
0: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 위력이에요.
1: 네.
0: 불가사의한 위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 위력의 근본을 옛날에는 밖으로만 봤어요.
1: 네.
0: 밖에서 계시가 있고 밖에서 위력이 내려오는 것으로만 알고 처음에 첫걸음을 내딛어요. 그런데 그 위력과 광명이 자체 안에 들었다.
1: 네, 내가 가지고
0: 내 영성 안에 본래 네. 갖춰져 있다.
1: 네.
0: 이걸 깨닫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또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를 잘하면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면 꼭 타력에 의존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요. 그런데 결국은 심불이에요.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 공부를 잘하자는 것이 그 얘기죠. 이론상 서원문은 마음 공부를 잘하자는 것이니까
1: 네.
0: 이 마음 공부 잘하자는 말이 허언이 아니에요.
1: 네네.
0: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1: 예.
0: 참으로 결과에 이르러서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신을 분석해 가지고 그 묘미를 참 가르치셨거든요.
1: 네.
0: 그런 공부 전체가 다 이론상 서원문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론상 서원문 공부에 마디마디 그 내용을 충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교리를 파악을 하고 또 이론상 서원문의 근본 의지가 위력을 얻자는 데 있으니까
1: 예, 예.
0: 주문 삼아서 열심히 외우고
1: 네.
0: 외우고 위력을 얻을 것.
1: 네,
0: 또
1: 네.
0: 하나는 잘 이 파지 잘 이해하고 각득을 해서 광명을 회복하고 체성에 합하는 공부에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면 큰 도인 되지요, 이제.
1: 네네. 네. 그 제가 교당에 있을 때 어떤 교도님께서 아, 교부님,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그것은 아, 좋은 말이에요.
1: 네네.
0: 좋은 말인데 그것이
1: 네.
0: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한 생각만 바꾸면 탁 열려있는 성품 자리예요.
1: 네, 네.
0: 근데 그 자리가 성품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마음을 텅 비우면 그 자리가 성품이에요, 바로.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아, 이 자리가 그 자리로구나 하고 본인이 느끼고 그 자리에 심취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궁구하면, 이 자리가 일원상 자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텅빈 마음을 생각만 비우면 텅 비운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지내가요. 바람 불다가 그치고, 그쳤다가 불고, 이런 식으로. 응? 항상 우리 마음은 빈 자리에 있다니까요?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빈 자리를 건성으로 내, 그냥 보내버려요.
1: 아,
0: 그러니까
1: 근데,
0: 마음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1: 그런데 지금 사회적 구조가 미디어가 너무 발전이 되니까 요즘 막 TV에서 시청자를 이렇게 그냥 막 끄집어 다니려고 별별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서 또 그냥 모든 사람들 찍어야 되고 그냥 막 갖다 발표를 해버리고 거기에 시달리면 정말로 인원상 진리의 입구에서들 헤매다 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인원상 진리가 내가 확한 번에 내 마음으로 잡아 당겨서 키워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아주 저도 이번에 단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
0: 고맙습니다.
1: 그 듣고 더 간절합니다.
0: 예.
1: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인 말씀은 이제 되게 말씀 됐고 서문 이제 그한 단락 시킬게
0: 예.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들어야 될까요?
0: 정이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1: 움직임이 없다.
0: 동함이 없다.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주어 그러잖아요. 한 달에 딱 주어놓은 것을 정한다. 움직임이 없다. 또 다른 말로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든다. 그러니까 입정처는 말로 안 통해요. 실제로 자기가 생각을 끊고, 요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명상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
1: 예,
0: 말이에요.
1: 그쪽으로 좀 가고도 있습니다. 네.
0: 명상을 좋아한다는 것이 입정처를 즐기는 뜻이에요.
1: 예.
0: 자꾸 입정처에 근사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입정처를 알도 못하고 명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 그래서 그 사회에서 그멍 때리기
0: 그런
1: 그것도
0: 말
1: 어떤
0: 도죠.
1: 면에서는 명상의 일부는 좀 들어와 있어요.
0: 예,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든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1: 예,
0: 있어요.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사유의 세계가 그렇고,
1: 네.
0: 이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가 그렇고,
1: 밤과 낮이 그렇고,
0: 아,
1: 남녀가
0: 그러면요.
1: 그렇고,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이 그렇고, 좋고 낮은 것이 그렇고,
0: 그러면요.
1: 선악이 그렇고, 참 이렇게 상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렇게요.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도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
1: 네.
0: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도 상대적으로 되어
1: 네,
0: 있어요.
1: 남녀도 그렇고.
0: 그래서 그 상대심을 놓아버려라. 그거거든요. 이쪽, 저쪽 편협하게 그렇게 생각을 내지 마라. 생각을 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한번 탁 쉬고, 아, 이 자리가 일원상이로구나. 그런 것을 오래오래 체득해야 돼요.
1: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될것 같더라고요.
0: 그거 금방, 아,
1: 네네.
0: 일원상이로구나 하고 금방 아는 것은 아니에요. 테타원 송순봉 종사님이,
1: 예.
0: 정산 종사님 따님
1: 네,
0: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하루는 아버님 앞에 가서,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해서 비우면,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놓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시간을 비워봤냐, 10시간을 비워봤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태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참 여실하게 받들어야 돼요.
1: 네.
0: 과연, 텅빈 마음을 10분간을 가져봤는가?
1: 네.
0: 한 시간을 가져봤는가? 예. 한번 그 일월이 지나가도록 낮 시간, 밤 시간이 지나가도록 한번 그렇게 해봤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돼요.
1: 저도 반성이 됩니다.
0: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아 마음 비우기가 천하 쉽다 그러는데 그 진경에 이르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그 흙탕물을 놔두면은 가라앉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죠? 네. 정신 수양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생각 하나 돌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생각인데 자기가 체험을 안 해보고 그냥 말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잘 그 자리를 소화해야 돼요. 빈 마음 자리를 시간이 오래도록 아주 잘 굳어져야 돼요. 그게 입정처예요.
1: 저도 이제 그런 시간 좀 길게.
0: 길게. 그것이 입정이요. 네, 완전한 정에 들이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서투르게 드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런 훈련을 삼사요. 이번에 내가 그 불교 방송을 좀 봤어요. 예. 근데 그 드라마 봤다는데 예.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고행 수도할 때 입정산매 들어 있는데. 큰 뱀이 와가지고 몸을 뺑 돌더니 머리 위에 가서 뱀이 몰락몰락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는 아닌가는 몰라서 그게 아무 경계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런 것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뜻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다. 정이라는 말은 요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능해지면은 경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제 피경 공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건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정신에 틀린 거예요. 이제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예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정력을 익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네. 또 이제 새벽에는 좌선, 저녁에는 연불 이렇게 해서 정력을 익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라. 생활 속에서 도력을 익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이 세상은요, 처음에 수행자는 세상에 대한 무상을 느끼는 거, 자기 육근에 대한 무상을 느끼는 거, 그것이 가장 첫걸음이에요. 그래야 입정산매에 들어요. 모든 생각과 번뇌를 다 돈멸하고 정에 드는 최초 걸음이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무상을 안 느끼면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원불교 용어 가운데 훈련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훈련이라는 용어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경지에 들게 돼요. 그냥 한 생각 비우고 아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은 아르마리고 네. 참으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을 가를 때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 탁한 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아주 밝게 되는 것은 네.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를 복 잡고 입정삼매에 드는 것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꾸 훈련을 쌓아서 그런 진경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1: 네, 그렇습니다. 정에 드는 것도 내가 마음을 잡아서 자꾸 이렇게 익숙할 때까지
0: 그러면요.
1: 훈련이 돼야지 어쩌다 한번 갖고는
0: 안 되죠.
1: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대종사님께서도 석반 후에 일을 마치고 대강 마치면
0: 그 말씀 있죠.
1: 영불좌선 하기를
0: 그렇죠.
1: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꼭 한 마음 챙기는 것을 예. 꼭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내 생각이 되지.
0: 그러죠.
1: 가뜩 잘못하면 남의 생각, 남이 한 말 옮기는 거, 남의 뜻에 따라가는 것, 예. 그러다가 이제 생사문 앞에 들었으면, 앞에 이제 딱 서 있으면 이 학급이란 말이에요. 아,
0: 후회가 막심하죠.
1: 다시 갈 수도 없고.
0: 헛개비란 말씀 참 잘했어.
1: 네네네.
0: 이론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헛개비 인생 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간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멈추는 시간을 틀림없이 갖자. 멈춰서 내가 생각을 깊고 넓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쌍 처음 물을 이번에 입에다 확 집어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수행을 하고 종교를 신봉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죽지 말자 하는 거예요. 건강이 쇠약해서 비틀거리면서 건강 보호하려고 그냥 노력을 얼마나 해요. 근데 죽지 말자 하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이 또 하나는 고생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자. 그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 영생과 극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불생불멸의 영생과 고락을 초월한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극락과 영생을 얻는 것이, 극락과 영생을 얻는 것이 입정삼매예요. 입정에 들어서, 아, 이 경지가 극락이로구나. 이 경지가 참내 생명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잘 수호하는 거예요. 이론상 소문에도 잘 수호하는 공부를 잘하며 그 말씀이 나와요.
1: 네, 수호는 지키고 보호하는 거.
0: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1: 지키자.
0: 지키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1: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고 호령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내 생각을 내니까 내 생각까지 쓰려면 이런상 진리를 내 마음에 이런상 소문을 갖자. 그런
0: 또
1: 말씀을.
0: 하나 중요한 것은 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려요. 나는 언제나 불치에 이르고 이런 마음도 버려 놓아버리고 지금 불치에 이른 거예요. 지금 불치에 이르는데 수호를 못하는 것이죠. 경계를 대해가지고.
1: 알고는 있는데.
0: 지금 나는 성품을 보았고 성품을 오득했는데 그걸 경계를 다 수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활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언제나 부처가 될거 하지 말고 나는 이미 부처다. 그런 심경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발현하는 나는 이미 부처다. 이 부처의 광명과 위력을 사람을 대할 때 발현하고 경계를 대할 때 발현하고 생사를 대할 때 발현하고 이렇게 부처의 입장에서 살자. 이렇게 좀 높고 거룩하고 힘이 강한 그런 불심의 세계에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미약한 중생이라 생각 버리고.
1: 자, 우리 모두는 부처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처를 확실하게 그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길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0: 아, 그런 시간 됐어요?
1: 그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2: WBS FM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자, 일원상 서문 두 번째 날입니다. 아, 일원상 서문에 이런 언어도단 입정처이요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씀이 본문이 나오십니다.
2: 그렇죠.
1: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일까요? 받들까요?
2: 이론상 개성에
1: 네.
2: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 유무 세계거든요.
1: 네, 네.
2: 형상 있는 것은 형상 없는 것으로, 형상 없는 것은 형상 있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1: 예.
2: 그것이 생동이에요.
1: 네.
2: 살아 숨쉬는 세계의 세계 모습이에요.
1: 네.
2: 그런데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했으니까는 이제 문이라는 것은 문이 여기 있으면은 문은 항상 여여한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문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이 왔다 갔다 또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1: 네, 네, 네.
2: 그런 현상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죠?
1: 들어갔다 나왔다
2: 나갔다
1: 네.
2: 그게 생사거든요. 유무 변하고
1: 네.
2: 그러니까 문은 항상 그대로 있어되 그 문으로 인해서 들고 나고 열고 닫고 한다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1: 네.
2: 쉽게
1: 네.
2: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로 된 것이다. 이론상의 진리가 생으로, 사로, 사로 생으로, 유로, 무로, 무로, 유로 변화시키는 근본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 했을까?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하지만은
1: 예.
2: 이론상은 항상 여여해서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바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변화가 끊어진 자리, 불변의 자리.
1: 예.
2: 불변의 자리이면서 변화를
1: 자리.
2: 행한다.
1: 예.
2: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변과 변불변의 진리라고 그래요. 보고.
1: 예, 변불변.
2: 변화가 있지만은 변화 그것은 불변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고.
1: 네.
2: 불변이 있지만은 불변 그것은 변화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다. 변화와 불변은 항상 같이 있는 거다. 그런데 불변은 바탕이 되고 변화는 형상이 되고 이럴 뿐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하신 것. 그러니까 진리를 공으로 배우지만은 공이라는 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공즉 색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1: 네.
2: 색즉공 반야심경에 그같이 공하고 색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예요.
1: 이게 텅 비었다고만 하지 않고 텅 비고 가득 찼다.
2: 네네. 그러니까 텅 비고 가득 찼다는 것은 뭔 거니? 사람의 생각이에요.
1: 네.
2: 생각이 비었다 찼다 그럴 뿐이지
1: 예.
2: 그 자체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1: 예, 예, 예.
2: 비었다 찼다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2: 그렇지. 생사문도 그와 같아요. 생사문도 마음이 들어서 생과 사를 나눈 거예요.
1: 예.
2: 본래 성품부자는 생사가 없는데
1: 예.
2: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이다 사다 이래요.
1: 예.
2: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을 비워버리고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죠. 무위자연으로 그러면 이 이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할 때, 생사 변화를 할 때, 이러한 심경으로 생사는 변화일 뿐이다. 이런 심경을 항상 갖는 것이죠.
1: 네.
2: 불변의 영성의 세계가 있는 건데,
1: 네.
2: 그거는 생각을 끊었을 때 불변의 생각, 영성 자리거든요. 생각할 때는 이미 변화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한 것이지,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거는 불변, 변 그렇게 언변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무를 초월한
1: 예.
2: 유무를 초월해 있으면서 생사 거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유물 초월해서 생사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1: 네.
2: 유물을 초월했으나 유무거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1: 네.
2: 유무거래가 있으면서 유물을 초월해 있고 유물을 초월해 있으면서 유물을 거래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1: 네, 네, 네.
2: 다만 이것이 공의 입장에서 볼 때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비었구나 하면 빈 것으로 말하고 찼구나 하면 찬 것으로 말하는데 네. 본래 그 자리는 비고 차고가 없다.
1: 예.
2: 비고 차고. 무의자연의 자리는, 무의의화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사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비었구나, 찼구나, 변화하는구나, 생사로구나, 이렇게 판별한다. 그 말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임금님이 네. 신하한테 이제 정사 얘기가 아니고,
1: 예.
2: 그냥 한가하게 하는 얘기죠. 자네는 밤에 잘 때 쉬움을 이불 밖으로 내고 자는가, 이불 안으로 들여놓고 자는가,
1: 아, 뭐
2: 물으셨다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대체 내가 잠을 잘 때, 그때는 다 쉬움을 길렀잖아요.
1: 네, 네. 쉬움을 같기도 하고.
2: 이불 밖에다 내놓는가, 안에다 내놓는가 모르겠어.
1: 네, 네.
2: 대답을 못했어. 어떻게 잔다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잘 때 내가 쉬업을 밖으로 내놓냐, 들이보느냐 하는 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1: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이와 같이 모르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쉬업을 내놓기도 하고, 들여놓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그와 같이 진리는 유무 초월의 입장인데,
1: 네.
2: 현상적으로 본다면, 유에서 무로, 무에서 무로, 변화하는 것 뿐이죠.
1: 예.
2: 그와 같은 것인지, 거기서 생각을 내면 틀려.
1: 자, 일호상 진리를 그 말씀하시고 얘기할 때, 일호상 진리의 내용에 불생불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2: 예.
1: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불생불멸,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게 어떻게 좀 같을까요? 틀릴까요?
2: 불생불멸하고
1: 네.
2: 불생불멸은 공한 자리 아닌가요?
1: 네, 네.
2: 불생불멸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하는 건 공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이 없거든요. 다 생과 멸이 항상 변하고 있어요.
1: 네.
2: 이 세계는
1: 그런 불생불멸을 얘기할 때 죽음은 없다. 이렇게
2: 얘기하는 그 말고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1: 네네.
2: 생각이 일어나는 것하고 생각이 멸하는 것, 여기를 기준을 두세요.
1: 예.
2: 사람이 현상무변이 있다가 없다가 이 기준을 두지 말고
1: 네.
2: 형상 없는 마음이
1: 네.
2: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없다.
1: 없다가.
2: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생멸의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1: 네네.
2: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1: 네.
2: 말씀 아닌가요?
1: 네네.
2: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자리를 공이라 그러거든요.
1: 예.
2: 생사무이라는 것은 공원 자리에 그치지 않고 생사거래가 항상 있으면서 생사거래가 없고
1: 네.
2: 그렇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 경지예요. 둘인데 공과 색이 둘인데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닌데
1: 네.
2: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어떤 분은요. 성품을 설할 때 성품은 물든도 없고 동함도 없고 완전 분리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죠.
1: 네.
2: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말은 완전히 돈공한 상태다 그러면은 전혀 생각이 없단 말씀 아닌가요?
1: 네.
2: 근데 생각이 전혀 없는 세계가 있나요? 생각은 무의자연한 거예요.
1: 네.
2: 생각은 가령 예를 들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완전히 공한 세계가 있겠어요?
1: 네.
2: 하늘과 땅은 항상 있어요.
1: 네.
2: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공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생각을 굴려서 내가 생각을 공하구나 하면 공한 것이고
1: 네.
2: 변하는구나, 있구나 하면 있는 것이고,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본래 진리의 구경체는 그런 것 저런 것이 예, 없다 예.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것 저런 것이 없다 네, 그 말이에요.
1: 네, 네. 말씀 바로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2: 본원이요.
1: 네네. 사은의 본원이요.
2: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그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네. 천지가 없어서 살 수 있겠는가? 네. 부모가 없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꺼내지 않았어요? 네. 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를 네. 네 가지로 나눈 것이 사은이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사은은 인간 본위로 된 것도 같고 예. 생명 본위로 된 것도 같고 그래요. 생명체로 태어나면 네 가지 은혜 속에서 산다. 잘 살고 평화스럽게 살고 은혜 세계에 살려면은 사은을 신봉하고 사은을 봉행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사은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사은 그 근원이 이런 세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마음과 성품은 본래 둘이 아니다. 이 원리예요. 예. 사은과 이론상도 둘이 아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사은 즉 이론, 이론 즉 사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은의 근본은 이론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둘로 딱 나눠져 버려요. 사은의 근본은 이론이다. 예. 그런데 사은 즉 이론이다. 그러거든요, 또. 네. 그건 사은이 이론상과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론상과 네, 네, 사은이 네. 둘이 아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어떤 논리로 이렇게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네. 마음을 거두고 보니까 이론이 되고 네. 마음을 내고 보니까 생각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네, 네.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인데 마음을 내는 자리하고 거둔 자리하고 둘로 보는 마음으로 칼을 타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것을 이해할 때 꼭 둘로 딱 나누어서 보는 견해에 멈추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네. 둘 아니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될 거예요. 둘이 아니다. 네, 네, 네.
1: 사은 관계에서 동포는 서로 돕는 관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관계인데 동물의 세계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죽느냐?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먹느냐. 이 두 갈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남은 것을 일단 남은 생명을 먹어야만 본인이 산단 말이에요. 그때 또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2: 본래.
1: 크게는 연결되겠지만.
2: 그러니까 짐승이 된 것이고 중생의 세계에 타락한 거예요. 네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본래는 서로 잘 살게 되고,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인데, 네, 네, 네. 마음을 잘 못 쓰고, 심행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차차차차 어두워지고, 차차차 좁아지고, 차차차차 해롭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렇게 된 것이 짐승 세계예요. 네, 네. 짐승 세계만이까지요. 저 그냥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미물 세계도 있고.
1: 박테리아.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락한, 퇴보한 그런 세계를 기준에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이 서로 잘 살게 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되었다. 미물 세계에도 하늘 땅이 없으면 못 살지 않아요. 네, 미물 세계에도 부모가 없으면 못 살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건데 이제 은혜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1: 네네네. 그럼 이제 대종사님께서 진급기에 있을 때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네,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구가 좀 진급기에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도 진급된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2: 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짐승의 세계로 떨어지면요. 네. 참 올라오기 어려워요. 네네네. 생각하는 범주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지금 진급하는 것이지 한번 떨어지면 참 어려운 것이죠. 네네. 그런데 사람의 수요가 많아지고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고 뭐 하는 것은
1: 엄청나게 좀 늘었거든요.
2: 그런 것은 그 영혼이 꼭 짐승이나 이렇게 미물의 세계에 막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계에서 영성만으로 있다가 네. 오는 경우가 퍽 많거든요.
1: 예, 예.
2: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 말은 영혼이 우리의 성품이 형상 없는 법계에 머무는 많이 머물기도 하고 또 이제 양시대가 돌아오면은 이 현실 세계에 많이 돌아와서 네, 네, 나타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런다. 그렇게 이쪽 물을 벗어서 이쪽에 붙고
1: 네.
2: 이쪽 물을 벗어서 이쪽 물에 붙는 것과 같이
1: 네.
2: 그런 현상이다. 이게 진급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발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1: 네.
2: 아니라
1: 여러 가지로
2: 불어났다.
1: 네, 네, 네.
2: 불어났다 줄었다. 불어났다 줄었다 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2: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이런 상 서문에도 있지 않아요. 제일 아래 진공묘유 진리가 무시관급에,
1: 네,
2: 무시관급에 네. 은현자재.
1: 네, 은현자재.
2: 은현자재는 은현이 뭐입니까?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그 작용이에요.
1: 네, 네. 아무튼 동물의 세계에도 인간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2: 네.
1: 농사를 짓는데, 이 참사란 놈이, 이 나락을 집어먹는 게, 그 자그마치 엄청난 양을 먹거든요. 그 중국에서 그 뭐 지도자가 참새를 앉질 못하게 해라. 그 지치면 잡아라. 그냥 꽹뱅이니 뭐 꽝 소리 나는 걸 다 들판에 들고 나가서 참새가 앉질 못하게 해가지고 참새를 이제 다 전멸을 시키고 났더니 병충해. 참새 새들이 잡아먹는 병충해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곡식이 더 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기아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는 그런 그 불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그 세계의 약육강식이 있지만, 인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백지 한 장 차이 막 없을 정도로 밀접한 그런 관계가 꼭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 생물학과에서.
1: 네네네.
2: 사람이 짐승을 막 잡아먹는데 그 앙화가 재앙이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짐승보다 아랫계급. 저 아랫계급으로 인해서 사람이 전멸하는 경우가 온다. 이런 학설이 있거든요. 예, 미물을 자꾸 아랫계급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아랫계급을 잡아먹으면 저 아랫것이 또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 아랫것으로 인해서 고등동물인 사람이 전멸할 경우가 된다. 그런 학설도 네네, 있었어요.
1: 네네. 아무튼 그래서 천지부모동부 법률이 본원 자리인데 이렇게
2: 본원이요?
1: 하고 네.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재불조사와 법무중생이 두 개 다 나눠져 있는데
2: 사은의 본원이시오 한 말씀을
1: 네.
2: 우리 모두는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아주 명심해야죠.
1: 이론상 질질로 돌아가자.
2: 네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을 베풀고 활동을 하면서 사는데 전부 너희 마음으로 돌아간다.
1: 네.
2: 너희 영혼으로 돌아가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사은의 세계가 이론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1: 네.
2: 형상,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물의 세계가 숨 쉬고 먹고 입고 의식주 생활의 세계가 전부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내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론상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당연합니다.
2: 그걸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1: 네네네.
2: 모두 그 규일처, 규일처가 이론상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항상 그 수양을 할 때 마음법 규일 일귀하처
1: 네.
2: 그것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마음법 규일인 일귀하처 그걸 공부하는데 마음법 규일 소식이에요. 마음법 규일 소식을 잘 깨달아야 이론상을 알게 되고
1: 네.
2: 이론상을 깨닫고 활용을 해야 광대무량한 낙원세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돌아가는 자리가 마음인데 어찌 네가 마음을 놓고 욕심으로 일하고 경계 속에서 거기에 묻혀 사느냐, 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네. 세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말은 우리가 그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빈부차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평등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 목표예요. 그것이 평화의 세계라고 보는데 사실의 세계에서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도 정신의 세계에서 차별이 있다 말씀이죠.
1: 네.
2: 그 지우 차별이거든요.
1: 네.
2: 그게 아무리 평등한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해도 지우 차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2: 재벌조사 본부 중생이 지우 차별이라는 거예요.
1: 네, 네.
2: 지혜가 매몰되었느냐,
1: 네.
2: 지혜가 밝아졌느냐, 깨달음
1: 네.
2: 얻었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1: 네, 네.
2: 그 차이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지우 차별이 있지만은 성품 자리에는 더 근본 마음 자리에는 지우 차별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1: 네, 네,
2: 네.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늘 내가 어리석다 해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표상해버리지 않아요.
1: 네.
2: 그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나는 참 어리석어. 그런 생각으로 딱 자기를 점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본래 어리석지 아니하고,
1: 네.
2: 저 사람도 본래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 관념이, 그 아주 명석한 통찰한 관념이 본성을 아는 사람의 관념이죠. 그게 이제 처처불상 다 불성이 있다. 그 가르치는 말씀만 바로 그거예요.
1: 네.
2: 지금 중생으로 현실적으로 고통방송 있는 현실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 근본은 불성이요. 그 근본은 성품자리를 의지 않은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이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요. 이 말씀은 부처도 중생이 될 수가 있고,
1: 네.
2: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고,
1: 네.
2: 이것이 바로 성품을 오득하고, 성품을 수호하고, 성품을 잘 활용하느냐, 그 여하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1: 네,
2: 않다.
1: 네, 네, 네.
2: 그런 뜻이거든요.
1: 네, 네.
2: 우리가 그, 받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대로 고뇌를 해요.
1: 네.
2: 생각함으로 고뇌가 생긴 것이거든요.
1: 네.
2: 고라는 것이 어디서 생각하거든요. 생각함으로 고가 생긴 것이죠.
1: 네.
2: 근데 그 생각 그 자체가, 생각 그 자체가 본래 성품에서 나온 것이지 생각 그건 있는 것이 아니다.
1: 예.
2: 그 말씀은 성품으로. 생각으로 인해서 고뇌가 생기고 고가 생기고 했으니까, 생사가 생기고 했으니까 그 생각의 근본이 성품인 것을 잘 네. 오득하면
1: 네.
2: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생사 문제, 걱정하고 있는 고락의 문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네.
2: 생사고락이 네. 해결되는 거예요.
1: 예, 예. 자, 이제 오늘 마치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사람이 아주 원만하고 말도 잘 인격이 좀 갖춰지고 아주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드로 와인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2: 보드로 와인이 왜요? 네,
1: 보드로 와인이, 보드로에서 와인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와인이. 숙성기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거죠. 와인이 될 때까지 숙성 기간을 갖고
2: 잘 익은
1: 네, 잘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보드로 와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의 시간을 더 숙성시키고 깊게 하고 넓게 하고 해야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깊고 좋은 말이 나오지 생각 없이 말은 던지는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같다. 아무튼 그 숙성된 모든 생활과 언어와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치거나 앞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는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되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안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타나니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챙겨야 할 마음 하나는 무엇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리오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었을 것이오. 세상에 베풀었으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과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에 나타남을 볼 것이어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나타남을 보면 그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은밀히 악한 마음을 품어선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훈훈한멜로디가가득한곳지금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상생의멜로디를듣고계십니다

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 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낯 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석심고를 올릴 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양이 극한 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리어 세 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쇠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이며 정권의 소장이나 단체, 개인의 성쇠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할 때에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금천교당 서정은 정자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